농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귀한 건물을 세워 가실 때 어디에 세우느냐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을 때는 편하지만 흔들리고 무너지기 쉬운 모래 위에 세우느냐, 지을 때는 정말 힘들지만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세우느냐. 여러분의 믿음, 가정, 교회, 일터,

보석 되신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면서 사랑에 뜰한 썸머 스페셜 출발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주는 반석,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실하신 반석과 같은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면서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는 92.9MHz,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사랑의 뜰한 함께하고 계시고요. 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많이 듣고 계십니다. 핸드폰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전남 동부를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했더란 전남 동부 극동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9분을 막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 반가운 9507님 안녕하세요 PD님 인사해 주셨고요. 우리 1316 김연희 집사님도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 우리 황경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봉진 집사님께서 또 김연희 황경희님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뜰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의 거의 방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9177님 여기주 집사님께서도 늦었습니다. 손님이 일찍 들어오셔가지고요. 피디님 반갑습니다. 이봉진 김연희 황경희님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이뜰한에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여시고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활짝 웃으시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사랑이뜰한 지켜주시는 반석 같은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제 포스코 패밀리 기독 선교회 직장 선교회 그 예배하는 현장 기도하는 모임에 다녀왔거든요. 사실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우리 포스코 패밀리 기독 선교회 정말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태금 중앙교회에서 매월 셋째 주 점심시간에 모여서 광양제철소의 현장 재해와 대형 설비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또 포스코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가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시더라고요. 또 지도하시는 배규현 목사님 거의 40년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서 우리 포스코의 귀한 일꾼들을 다독이고 이끌고 계셨는데요. 정말 어딜 가나 소금과 빛과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참 기쁘고 와 더 힘이 나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석과 같은 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계신가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또 나누고 싶은 은혜 있으시면 나눠주시고요. 또 신청곡도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계속 이어서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네, 나라사랑축제,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 또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우리는 과연 어떤 터위에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네, 다음 세대들에게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고 믿음의 반석들로 든든히 서가기를,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 반석 위에 이 일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하필이면 오늘 지금 라디오를 켰는데 이 소식을 들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폰을 여시고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문자 주시면 안내문도 보내드리고요, 또 예고 영상도 보내드리고요, 참석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리니까요, 꼭 축제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교회로요, 포스터를 부착해 주십사 저희가 다 발송을 했거든요. 혹시 교회의 나라사랑축제 포스터 보셨나요? 보신 분들은 인증샷도 보내주시고요. 어머, 우리 교회는 아직 안 붙었던데 하시는 교회 있으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로 포스터 저희가 우편 발송도 해드리고요, 또 가까운 곳은 직접 갖다 드리니까요, 꼭 포스터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177님 대성곱창에도 아마 나라사랑축제 포스터가 붙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최화정 권사님 벨루스톤 힐링카페, 네, 거기에도 나라사랑축제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오시는 손님들 한 분 한 분께 여기 정말 좋아, 꼭 가봐 하시면서 열심히 홍보하시는 권사님 모습 뵀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더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나라사랑축제에 3,000명 가량이 오실 거고요, 전국 각지에서 오실 거거든요. 6시 반부터 입장을 하실 텐데 그 전에 이렇게 줄도 서야 되고요, 또 실내 안내도 해야 되고요, 또 부채도 다 나눠드릴 거거든요. 부채도 나눠드려야 되고요. 여러 손길이,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 주시면 8월 13일 목요일, 그날은 내가 하루 휴가를 내고라도 좀 더 일찍 가서 이왕에 보는 거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봉사, 봉사라고 또 문자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차 안내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필요한 손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남전도회가 주차 안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도 좀 신청해 주시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나 부채 나눠주는 거 3,000명쯤이야.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또 오셔서 부채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나라 사랑 축제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 제목도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행사 될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오늘 반석에 관련된 찬양을 전해드리고 은혜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찬양은 고음을 하면 이분이 생각나지요. 정말 고음으로 찬양 잘하시는 분인데 소향입니다. 소향의 목소리로 반석 위에라는 찬양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랑에 뜰한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나라사랑 축제 봉사해 주실 분 계신가요? 라고 방송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더운 날 봉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서 고생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1253님 봉사라고 문자 주시면서 저 고등학생 딸과 함께 할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여수 예담교회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와,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이 더운 날 그냥 봉사하시는 건데 사서 고생하시겠다고 손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우리 고등학생 따님한테도 또 고등부 친구들한테도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겁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더운 하인들만이 아는 그 비밀을,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봉사라고 문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663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뜰안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손양훈 목사님 넥스트 웨이브 콘서트에서 여수노의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안전질서요원으로 참석했다가 또 전남동부 국광표 지사장님하고 인사를 하고 13일 나라사랑축제 행사 때도 우리 여수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안전질서유지요원으로 봉사하기로 해서 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최건사도 빠질 수가 없지요. 요즘 극동방송 여성합창단 연습 열심히 하고 있네요. 또 PD님 뵙고 인사할 생각하니 기쁩니다. 라고 2663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만났던 2663님, 그 환하게 웃으시던 인자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요. 이 더운 날 또 주차, 안전, 질서 요원으로 네, 봉사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섬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사서 저도 고생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봉사라고 문자 주시면요. 8월 13일 전국 각지에서 3천여 명이 오시잖아요. 안내가 필요하고요. 환영이 필요하고요. 또 나눠드릴 것도 많기 때문에 정말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귀한 봉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반가운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와,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가 정말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2061님께서는 미국 원어민 선생님도 자원봉사 요청했더니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시네요. 여러분, 미국 원어민 선생님도 이날 봉사하러 오신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지역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주인이 되셔서 잘 오셨다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자리는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부채는 여기 있다고 네 오셔서 좀 많이 봉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신청해 주신 신청곡들도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신청곡 많이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3548님께서요. 반갑습니다. 휴일에 풀과의 전쟁 그리고 흐르는 땀과의 전쟁 중에도 열심히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은요. 또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듣고 계시는 애청자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힘든 중에 땀과 전쟁하시면서 아유 세상에 이 방송 들으시고 또 잠시 손을 쉬시면서 이렇게 문자까지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778님께서도요. 오늘도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스마일이라고 문자 주셨어요. 9507님은 천국은 마치 찬양 신청해 주셨고요. 우리 0093님은요. 오늘부터 우리 고딩 딸이 방학을 했어요. 방학 기간 잘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시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실로암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신청곡 한 곡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라모십의 천국은 마치 그리고 이어서 피아워십의 실로암 들려드릴게요. 계신 곳에서 함께 박수하시면서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嘞，我的好西哟，个东帮送特热不热，个那个西我你说大金呢，铁棒我幸福的说大金呢，啊，个东帮送什么 special？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우리 1316님, 초딩 아들이요. 오늘 방학한다고 신난 발걸음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돌밥의 시즌이 돌아왔네요. 방학을 맞이하는 엄마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돌밥의 시즌.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맞아요. 자녀들이 방학을 하면 돌밥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또 찬양이 신나서 위로가 된다라고 해주셨고요. 9507님께서는 흥겨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희 집사님 아들분하고 신나는 여름 추억 많이 쌓으세요. 라고 또 위로해 주시네요. 네, 여러분 오늘 함께 꼭꼭 씹으면서 가사를 좀 함께 묵상했으면 하는 찬양은 바로 이 찬양이에요. 파송의 노래인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밥을 해줄 때, 우리가 대성곱창으로 출근할 때, 별난 낙지로 출근할 때, 우리가 농사를 지으러 출근할 때, 오늘을 시작할 때, 그냥 매일매일 가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시는구나. 나를 파송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이런 기대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학교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오늘이라는 세계로 그렇게 한 걸음을 떼시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예수 전도단이 노래합니다. 파송의 노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사를 꼭꼭 씹으면서 나누고 싶은 찬양, 바로 파송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매일 아침 학교에 보낼 때, 사랑하는 남편을 출근시킬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늘 파송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늘 이 시간 속으로 파송하시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또 해야 할 때, 새로운 만남들을 가져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또 파송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님의 강한 손 널 이끄실 거야. 너의 가는 길에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님 함께 가시니.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네가 가면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날 것이고 세상은 너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에게 새 힘 늘 주시리.

나눈 찬양은 바로 파송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의 뜰 안으로 파송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방송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시면요, 언제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가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하실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또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 때 늘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버전으로요, 클래식한 버전으로 파송의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면서 사랑의 뜰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종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광양 사랑의 교회 최남영 집사님이 낭독합니다.
1: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0: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손이 아닌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려면 첫째, 자책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격동되어 인구조사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기 이전에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고 해요. 자책이라는 말은 원래 스스로 쳐서 다치게 하다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책과 죄책감은 달라요. 자책은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모습이지만 죄책감은 사람 앞에서 후회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모습이거든요. 다윗은 죄책감에 머물지 않고 심히 미련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사실 인구조사는 왕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남들 눈에는 그리 큰 죄도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택자이기에 그 계수의 목적이 자기 야망이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 군사가 많다는 걸 확인하고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지요. 명예와 권력과 돈은 가질 때까지만 목적이 될 뿐 손에 넣고 나면 기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외에는 무엇을 가져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무언가 회개할 일이 있다는 신호예요. 택한 백성은 나쁜 생각을 해도 오래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막혀 기쁨이 사라지기에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자기 실수를 보며 스스로 용서가 안 되고 그 어느 때보다 비참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신 것이 도리어 축복이에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 유혹의 전쟁이 다윗의 마지막 전쟁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넘어진 나 자신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책하며 죽게 나아갑니까? 사람 앞에서 단지 후회하며 죄책감에만 머뭅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려면 둘째, 사람이 아닌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요. 감사하게도 다윗에게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있었어요. 전에는 사무엘과 나단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갓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이가 들고 지위가 올라가면 더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격동되는 지름길이에요. 다윗처럼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비결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 인생이 다시 여호와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하나요? 12절과 13절에 보니 7년 기근, 석 달 도피, 사흘 전염병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놀랍게도 형벌을 고르라고 하세요. 내게 찾아오는 형벌도 회개한 다음에는 축복인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부도와 기근이나 질병조차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이 내 죄보다 가벼움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매맞고 영원한 형벌을 면하여 천국에 가게 된다면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선택이 놀랍습니다.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답합니다. 7년 기근이나 석 달 도피는 이웃나라의 도움을 청하며 사람에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흘 전염병은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택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시간이 아니라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할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기도 제목 삼지요. 할 수 있는 한 지연과 학연과 인맥을 동원하여 사람의 손에 빠지려 합니다. 그러나 죄짓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15절에 보니 전염병으로 사흘간 7만 명이 죽습니다. 이는 다윗의 죄이자 다윗을 배반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다윗의 죄로 백성이 심판받게 하심으로 다윗이 그 백성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움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저 끝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게 말씀으로 바른 말을 해주는 지체가 있나요? 그 충고를 잘 듣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의 손에 빠지려 애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죄를 회개하며 형제 간의 돈 문제 앞에서 긍휼을 구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 소유의 땅 개발로 받은 보상금으로 저와 둘째 형은 가족을 대표하여 공동명의로 임야를 매입했어요. 그러다 제 사업이 망해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제 지분의 임야가 최근 공매로 붙여졌어요. 임야의 나머지 지분을 가진 둘째 형에게 우선 매수권이 주어져 낙찰받아 임야 전체가 둘째 형 명의가 되었지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왜 공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의도 없이 둘이 일을 결정하냐며 소송하겠다고 했고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힘과 군사력을 의지해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처럼 저도 공매가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교회 공동체에 묻지 않는 큰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편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저의 교만과 죄성 때문임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현실을 회피하는 저의 연약함을 깨닫고 문제를 직면하도록 이번 공매 사건을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오빠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라며 격동하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 다윗의 죄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내린 것처럼 저의 죄가 형제들의 구원을 막았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제가 내야 할 체납세금 중 일부가 해결된 것만 생각하며 안심했던 이기심을 회개하며 어떤 수치와 비난도 잘 받겠습니다. 또한 형제끼리 마음 상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 큰 긍휼을 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과정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께 맡기고 교회 공동체에 잘 무르며 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형들과 동생에게 큐티인을 주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매주 한 번 이상 교회 소그룹 SNS 대화방에 큐티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끝없는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죄를 깨닫는 즉시 자책하며 돌이키고 형벌 앞에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며 긍휼을 구했지요. 이렇듯 우리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문제를 사람의 손으로 맡겨서 편히 해결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

0: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 합니다. 다윗처럼 아침마다 말씀 앞에 서서 사람의 손이 아닌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회개를 묵상합니다. 저희도 죄책감에 머물러 사람 앞에서 후회만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자책하며 엎드려 회개하길 원합니다. 명예와 권력과 돈보다 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이 없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사람의 손과 지연과 학연으로 편히 풀려 하기보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떠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바른 말을 전해주는 지체를 기뻐하며 감사로 그 권면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결과로 신음하는 모든 지체와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형제 간의 다툼과 물질의 문제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이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파크 골프를 전도의 통로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계신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3: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골프밖에 제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 골프는 대중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파크 골프를 하면 좋겠다. 이 골프로 인해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파크 골프를 배웠으면 좋겠다.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인들을 모시고 오면은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지도자 자격증도 두 달만에 땄어요. 이것이 원래는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했는데 지금은 70대에서 60대, 50대 계속 젊어져요. 어떨 때 필드에 나가보면은 30대도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싸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친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해져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죠. 또 간식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되죠.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전도를 하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우리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내게는 기도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늘푸른집과 남자청소년 단기쉼터, 여자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초록어린이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순파교회 고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0: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어릴 때 누군가가 아이들을 놀리기 위해서 야, 사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걸 꼭 한두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이걸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 엄마예요, 이러는데 그날 밤에 저녁을 먹다가 엄마한테 등짝 한 대를 얻어맞았어.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해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뭔 생각이 드냐? 우리 엄마가 왜 우리 형은 안 때리는데 나만 때리셨을까? 우리 누나는 안 때리는데 왜 나만 때리셨을까? 맞아! 난 엄마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야. 나는 진짜 엄마를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짐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진짜 엄마를 찾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내보내요, 등짝을 맞아요. 어릴 때는 그게 귀엽기라도 하죠. 근데 다 커서 우리 엄마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천불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성도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의심이 안 돼요.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 서운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 그러면 조금 세상에 나가가지고 물을 먹어보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 그 믿는 거 다 종교인 거 그거 몰라? 종교로 너를 농락하려고 하는 거야. 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어? 죽으면 다 끝나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는 예수 부정하는데 내 심리적,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자고 있다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맞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빠가 맞나? 그리고 일어나서 진짜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군지 찾아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기분만 안 좋으면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기분이가 나의 삶의 주관자예요. 그 기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시겠습니까? 그 무더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도무지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들으세요, 배가 부르니까 잡다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잡다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린 왕자 증후군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여전히 하나님 밥 먹여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부탁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 이야기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 받은 것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려주는 자체가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린 왕자 증후군에서 오늘날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 가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가 가득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세대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회개하고 천국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외치길 원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몸부림치면서 끝나는 삶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해져 있고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누군가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길러내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평생의 죄책감 때문에 죄와 싸워서 죽는 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하나님의 군사로 길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요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승리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운동 경기에서도 모든 경기에서 승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야구만 같아도 3할 때 10번 나와서 3번만 쳐도 탑이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강대국이라고 해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기는 싸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패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건 믿음의 고백이고 현실에서는 패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패배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초등학생인 우리 첫째가 지난주 저녁 예배 끝나고 저한테 심오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뱀은 마귀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빠는 뱀을 엄청 싫어하지만 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야. 뱀이 마귀는 아니야. 그런데 저한테 굉장히 진지하게 그런데 아빠,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잖아요. 마귀가 아닌데 왜 뱀이 심판을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초등학생 우리 아들도 이렇게 기특한 질문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청년들한테 Q&A 하라고 하면 목사님 우리 애완견은 죽었는데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하니까 이야 초등학생 믿음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너가 친구들이 나중에 야 너네 엄마 지갑에서 5만 원만 가지고 와 같이 놀자. 아니야 엄마한테 허락 안 받으면 꺼내면 안 돼. 가지고 와. 무슨 남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허락 받고 움직이는 거 아니야? 가지고 와 괜찮아. 엄마가 경찰에 절대 신고하지 않아. 가지고 와 괜찮아. 아니 안 할 거야. 그럼 나 우리 너네랑 안 논다. 너랑 안 논다. 가지고 와. 그래서 친구들이 막 부추기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 지갑에 손을 대서 5만 원을 꺼냈어요. 가가지고 진탕 놀았어요. 누가 혼나요? 누가 혼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식도 혼나고 개들도 혼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뱀이 가서 유혹했을 거 아니에요. 마귀의 모습이지만. 그렇죠? 마귀 심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뱀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담은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와는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 하나님 내 육신이 약하여 넘어졌습니다. 심판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서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심판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왜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마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리고 둘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신다는 잘못된 신학을 듣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믿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그럼 질문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저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사람 가까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요. 그들과 함께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농락했습니다. 마귀는요, 성령 충만하다는 존재의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막 기쁨 충만하고 막 있는데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나왔어. 성령 충만해. 그러면 비가 오면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기뻐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은혜 받고도 나가가지고 여수 말고 저 하동 땅에서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마귀는 여러분 감정, 영정, 여러분 관계 모든 것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귀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싸움에 결정적인 승부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느냐예요. 지금 내가 마귀의 음성을 듣느냐, 내 감정의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느냐, 이게 승부처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에게 유혹된 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더라도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승리가요, 두 가지 의미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승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승리예요.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는데 이 엄청나게 거구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밤낮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나를 심판하라고 해봐. 날 징계하라고 해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랑 싸워서 이겨봐. 누가 나와서 싸울 거야? 그런데 아무도 겁에 질려가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이 소리를 듣고 나갑니다. 그리고요, 물매를 던졌습니다. 그때 골리앗이라는 거구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걸 보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가지고 승리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원하는 승리예요. 그리고 이런 승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의미의 승리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구도기 때문에 우리가 예서 부정하는 승리가 있어요. 스데반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어렵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신사에게 참배하라는 강제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이것이 우상숭배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심각하게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 신사 참배란 일본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게 우상숭배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교단에 속해져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신사 앞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목사님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신학적으로 뭐라고 했든 당신들이 결정했던 그건 엄연히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 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고문을 당해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의 경찰들이 붙잡아서 단순하게 들어갔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대 목사님들이 같이 집어넣었겠습니까?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왜? 야, 니만 목사야? 니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네가 뭔데 우리랑 다른 이야기를 해? 너가 뭔데 거룩한 척해? 그리고 그 시대 일본의 경찰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이 손을 잡고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두드러 패고.

전도사들이 협박해서 성도들에게 주기철 목사님 사택을 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택이 없으니까 힘들게 살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이 찬하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먹을 거좀 가져다 줘요, 안 가져다 줘요? 다 블랙리스트 잡아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그러니까 자의든 타의든 모두가 등을 돌립니다. 근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 찬양 부르셨다잖아요.

좋다.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뭡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부흥회 하시고 위대하게 쓰임 받는 주기철 목사님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천국 가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47이에요. 47.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심지어 장례를 치를 때에 산정형 교회의 성도들과 많은 신도들 그리고 다른 동료 목회자들이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참여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블랙리스트 적어가지고 불이익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럼 주기철 목사님은 승리하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사는 건 어렵지만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독특한 승리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쥐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린 사람 보기에 좋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내 삶이 지금 너무 팍팍하다. 내 환경이 너무 팍팍하다. 돈 버는 게 너무 힘들다. 내 자녀들에게 원망을 듣고 있다. 사람들 손가락질 할수 있죠. 왜 그렇게 유두리가 융통성이 없냐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승리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시고 보증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도의 삶에 대한 성공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뭐 갈등이 엄청나다. 저도 다 보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요, 만만한 전쟁은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은 없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군사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레거시가 되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레거시는요, 전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요, 법 앞에서 평등하죠. 이건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예수 보혈의 흔적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왕의 법령이 선포됐어요. 지금부터 왕 외에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국무총리였던 다니엘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니엘의 대적들이요. 고발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장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사랑했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녘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묻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성경의 공식은 뭐냐? 그럼 다리오 왕이요,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었거든요. 근데 우린 뭘 원해요? 왕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왕이시여,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요. 다니엘만 중요한 사람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니엘만 중요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만 대적하니까 성도들이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사랑만 말하니까 진짜 총칼 들고 내려와가지고 죽이잖아요. 진짜 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눈을 못 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기억하시고, 그 삶과 말에 힘을 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레거시들이 있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같이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억에 남으시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요? 내가 예수 믿어주는 거요? 그건 어느 선까지는 괜찮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들인지 아십니까? 이걸 알면 레거시가 될수 있어요. 안 궁금하세요?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그 종교적인 대답 아니냐?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왕의 칙령이 선포되었어도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사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교회라도 19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순종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성도는요, 마귀가 무서워해요. 그리고 마귀가 두려워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는 질문을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열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세상에 나가서는, 아,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나? 아리까리 할 때가 있는데, 예배 와서 은혜 받으면, 맞아! 예수가 길이지!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이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결의가 생기거든요. 이걸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쉬운 게 있습니다. 예배를 무너뜨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무너뜨리면 되냐?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신사참배가 신사에 대한 예우다, 일본에 대한 예우다, 우상숭배 아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아니어도 구원의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아니어도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사랑입니다. 인권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들

0: 기억하시고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이러면 예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한민국의 한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렸어요. 앞으로 엄마 아빠라는 이름 사용하지 말고 부모 1, 부모 2. 이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지금. 부모 1, 부모 2. 더 나아가는 곳도 있습니다. 부모라는 말도 사용하지 말고 양육자 1, 양육자 2. 이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부모를 보내셨으니까. 진짜 우스갯소리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고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배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를 마귀가 두려워하고 그 예배자가 이 시대의 레거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레거시들 다 보십시오. 모세든 다윗이든 누구이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해명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야 하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깨우고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고 세상에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천지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샬롬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는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선포의 메시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싸우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은파교회 고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4777번 여수은파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여천평안교회 사모 김영애입니다. 인격이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말합니다. 인격이 좋은 사람은 남을 향해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탓하지 않으며 변명하지 않으며 판단이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격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상대의 허다한 허물까지도 덮는 인격입니다. 즉, 인격은 상대를 향한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인격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7월 23일 목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요, 긴급이라고 쓰시고요.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기도 응답의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기쁨을 나누며 우리 방송 가족들과 기도할게요.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십시오.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수 제1감리교회 문상화 목사님과 함께

0: 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FM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기도는 방송 가족들의 기도 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제일 감리교회 문상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하세요.
0: 네, 목사님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목사님.
1: 네, 그 감기보다 더 중요한 건 너무 뜨거워가지고 요새 아무데도 안 돌아다닙니다.
0: 아, 네. 그래도 또 에어컨 쐬다가 또 뜨거운데 갔다가 또 에어컨 쐬고 뜨거운데 가면 이렇게 온도 차이가 극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기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 저희 집은 그래도 4층인데 바로 뒤에가 이제 산이 있어서
0: 아.
1: 거의 에어컨은 사용을 안 합니다.
0: 네.
1: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습이에요.
0: 네.
1: 습이 많아서 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0: 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 많은 성품들이 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어떤 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듣고 제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1: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술에 취해서 장막에 네. 들어가서

0: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
1: 네.
0: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들춰내는 자식들. 자식. 자식이 아니죠. 부모의 허물은 덮어줘야 될 대상이지 들춰내야 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과 주의 종, 또 부부와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이게 서로 허물을 들춰내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아파,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아버지의 허물을 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가서 허물을 덮어준 두 아들들은 영적인 축복도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거든요.
1: 아멘.
0: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부터 덮어주는 것보다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네. 더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목사로서 이렇게 한 40여 년의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초창기 목회 시작했을 때의 교회 상황하고 지금의 교회 상황은 너무 다르다. 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AI라고 하는 것에 빠져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종이 없어요. 너무나 냉정합니다. 그리고 삭막해져 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찬바람이 돌면 교회는 식어버립니다.
1: 네.
0: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 여름철에 그 더운데 기도원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은혜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1: 네.
0: 그걸로 휴가를 대신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 시간이 1년을 버티게 하는 영적인 힘을 공급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개교에서 기도회라도 안 와요.
1: 네.
0: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은 우리 사모님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덮어줘야 나도 덮임을 받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소통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언어거든요. 근데 그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비수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1: 아멘.
0: 그런 우리 청취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 흔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1: 아멘.
0: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삶에서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다면 은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가시요. 가시 중에 어찌 보면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폭염의 날씨 가운데 날씨를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도 뜨거웠으면 좋겠다. 열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죄악을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태워버릴 수 있는 영적인 용광로 같은 귀한 성도들의 삶. 무엇으로? 사랑으로. 어떻게? 허물을 덮어줌으로.
1: 아멘.
0: 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나눌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1601님의 사연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손자가 낳은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급하게 수술해야 한다고 하네요. 일주일에서 한 달이 고비라고 하는데 속히 모든 수술 과정에서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나아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간곡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니 참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0: 그 어린 새 생명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 먹먹한 사

0: 아마 우리 1601님이 속해 있는 교회가 합심해서 중보기도 할 줄로 믿고,
1: 아멘.
0: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하시죠.
1: 아멘,
0: 하나님이 이
1: 아멘.
0: 생명 살려주셔야 되고,
1: 아멘.
0: 하나님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수술 과정 주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돼서 하나님 무사히 잘이 길을 넘기고 건강한 자녀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복된 소식이 올라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아멘.
0: 요한아파 하나님,
1: 아버지.
0: 어찌합니까?
1: 주님.
0: 이 세상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1: 아버지.
0: 됐는데 심장이 이상이 있어서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 이새 생명, 주님 도와주세요.
1: 아멘, 아멘.
0: 의사의 손길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1: 아멘.
0: 수술 과정 하나하나까지 주님 간섭해 주시고,
1: 아멘.
0: 약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투입될 때그 어린 생명이 잘 버텨내어서 하나님 한 달이 고비라고 그럽니다.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이 생명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1: 아버지.
0: 하나님 수술의 현장에도 그의 가정에도 그가 섬기는 교회에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1: 아멘.
0: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고쳐 주셨다고, 치유해 주셨다고,
1: 아멘, 아멘.
0: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미리 보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간곡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반드시 우리 손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할게요. 1351님의 사연입니다. 최근 혈액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재발 여부 때문에 다음 주에 골수검사가 있어요.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제발 골수검사 이상이 없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기도드립니다. 아, 정말 그렇죠. 또 골수검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될까 싶네요, 목사님.
0: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모친이 소천하셔서 저 의정부에 있는 병원에 다녀왔는데, 오는 도중에 우리 김 사모님 통화를 했어요.
1: 네.
0: 항암 치료하고 아마 지금 오늘까지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해요. 남이 뭐라고 그래도 내 손가락 밑에 작은 가시 하나 꽂혀 있는 게 나는 더 아프거든요.
1: 네.
0: 1351님, 혈액검사해서 좋지 않은 결과 나와서 다시 검사하는데, 그 시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아마 지금까지 지냈던 그 어떤 시간보다 길고 또 길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어야죠.
1: 아멘, 아멘.
0: 하나님이 내 생명 붙들고 있음도 믿어야죠.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혈액검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하나님, 우리 몸에 정맥과 동맥에서 흐르는 피가 온전히 소통되지 아니하면 동맥경화가와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혈액이 깨끗하지 못하면 건강을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 검사가 좋지 않아서 다시금 골수 검사를 합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1: 아멘.
0: 먼저 1351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1: 아버지.
0: 평안함 가운데 골수 검사 응하게 하시고,
1: 아멘.
0: 결과가 하나님 흡족한 아무 이상이 없다고,
1: 아멘, 아멘.
0: 재발되지 않게
1: 아버지.
0: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1: 아멘.
0: 시간 주님이 1351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 아버지.
0: 그의 몸에 흐르는 모든 피가 전결하도록 주님이 정화시켜 주시고,
1: 아멘.
0: 정화된 몸 가지고

0: 가지고 정화대 나보지 않으면 동맥과 정맥이 서른 피 가지고 골수 검사해서 하나님 이상이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2599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어머니 78세이신데요.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하시고 뇌경색을 한번 앓으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어젯밤에는 눈 한쪽이 잘 안 보이시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머리가 시원해지시고 명쾌해지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0: 2599님, 제가 뇌종양 뇌경색을 앓았던 환자로서의 경험인데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오면 긴급 처방하는 약이 있어요.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 한쪽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이 있다 그 말은 신호거든요.
1: 네.
0: 빨리
1: 네. 예,
0: 다니시는 병원에 가셔서 약을 받으시면 그때마다 응급 처방해주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1: 네.
0: 기억하시고 빨리 행동으로 해서 육신의 부모님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여생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잘 살피시고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어머니가 자주 어림쯤을 호소하고 뇌경색을 한번 앓았던 환자이기에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어머니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그를 괴롭히는 어지럼증, 한눈이 침침하게 보이는 증상 예수로 명하느니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가 맑고 명쾌해서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의 은혜를 덧립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증상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지금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요.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문자는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박희봉이 부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듣겠습니다.

0: 네.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제1감리교회 문상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사연 소개합니다. 2605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석을 받고 있는 권사입니다. 이번에는 간 경화가 생겨서 오늘 MRI 검사와 복수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빨리 발견하여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더는 나빠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냥 이렇게 올라온 기도 사연이지만 본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목사님?
1: 추석 환자들이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다고 하잖아요. 추석을 받으러 들어갈 때 그리고 추석 받고 나올 때 그 마음이 다르다 그래요. 저희도 우리 집사님이 예, 몇 년 동안 추석하다가 지금 서천에 하셨는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간 경화가 생겼는데 네. 간 경화 복수만 차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예. 하여튼 우리 권사님 힘내십시오.
0: 아멘.
1: 하나님이 귀한 성직 권사라는 성직을 두어서 교회 일꾼을 삼으실 때는 분명히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게 될 줄로 믿고 세웠을 겁니다. 그 믿음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권사 세웠으니 권사의 사명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
0: 아버지.
1: 추석을 받고 있는 권사입니다.
0: 주여.
1: 추석 받으러 들어갈 때 너무너무 암울하지만 추석 받고 나오면 또 한 번 새 생명을 연장시켰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도 간 경화가 생겨서
0: 아버지.
1: MRI와 복수검사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0: 주님.
1: 하나님. 빨리 원인이 발견돼서 치료의 방법도 허락하시고
0: 아멘.
1: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나빠지지 않고 회복되어서
0: 아멘.
1: 섬기는 교회 권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0: 아멘, 아멘.
1: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치유의 강선이 우리 권사님 굳어있는 간에 하나님 직접 세워줘서 간에 아버지는 기능이 부드러워져서 제대로 간의 기능을 회복해서
0: 아버지.
1: 모든 것이 간건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륙 공원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0: 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7868님의 사연입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집에 누수가 있어서 전에 누전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여기저기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빠른 시일에 누수가 잡히게 하시고 완전하게 고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목사님.
0: 아니, 네. 7868님. 주인의 마음이 부드러질 게 아니라 주인은 당연히 집을 사람 살 수 있도록 만들고 나서 임대를 해줘야지 누전이 되고 누수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집을 임대해 준 건 그건 잘못이잖아요.
1: 안 해주니까 이런 기도가 그러니까.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0: 안 해주니까 문제인데 그것은 입주자의 권리이기도 하죠.
1: 네.
0: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안 해주면 이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1: 네.
0: 지금은요, 법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편이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주인 방송 들으면 사람 살 수 있도록 빨리 집 고쳐주세요. 누수된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1: 네.
0: 또 누전되는 데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본인이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7868님 너무 속상할 텐데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고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처인 육신의 장막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사한 지 한 달밖에 안 했는데 집에 누수가 있고 누전이 있어서 하나님 평안하게 쉬고 안식을 누릴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연을 냈습니다. 집주인의 마음이 빠른 시일 내에 누전도 누수도 고쳐져서 입주자가 하나님 마음 편하게 이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장막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주님, 입주자와 하나님이요 세입자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삶에 지장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5276님의 사연입니다. 여동생 김금선이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두통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김금선, 두통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게 완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저도 두통이 엄청 심해가지고요. 오늘 제가 소망의 기도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랬거든요. 한 3일 정도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0: 두통이 있을 때 그 계속해서 어떤 약, 특정 약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특정 약만 먹으면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두통의 그 사실 두통이 만병의 원인이기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발 두통이 있을 때 약국에서 두통약만 사다 먹지 마시고 병원 가서 의사하고 상의해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받아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근데 우리는 쉽게 약국 찾아가서 다 무슨 뭐 그런 것 먹잖아요.
1: 네.
0: 그게 스스로 내 병을 키우는 거예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276님 두통의 원인은 두통이 아니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이렇게 복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5276님의 여동생 김근선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 위에

0: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1: 아버지
0: 그를 괴롭히는 두통이 주님의 손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 맑은 정신 하나님의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1: 아버지.
0: 삶의 여유를 누리고 행복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동생 김근선 성도님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되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고 안치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했사오니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응답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속히 모든 질병에서 그리고 두통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3226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구역원의 지인인데요. 45살 조윤미 집사님이 몇 해 전 유방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잘 받고 계셨는데 폐와 간에 작은 암세포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딸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음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원의 지인. 네. 네,
2: 아주 사랑 있는 우리 네. 구역의 인도자인지 구역장인지 네. 모르겠지만 구역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다 녹아 있어요.
1: 네.
2: 제재 소망의 기도 우리 동부극동방송 이곳에 세워진 일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매주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네.
2: 암 환자들을 위한 네. 기도예요. 예, 여성의 상징인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조인민 집사님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시다.
1: 아멘.
2: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자는 누구라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여기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그 어떤 질병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1: 아멘.
2: 우리 3226님의 지인 조인미 집사님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요. 하나님 붙들고 믿음 생활할 때 그를 괴롭히는 유방암도 폐와 간에 전이된 암세포도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실 줄로 믿고
1: 아멘.
2: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2: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젊은 우리 집사님 유방암 수술 후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청청병력과 같이 폐와 간에 작은 암세포가 생겨서 다시금 소망의 기도에 문을 두들깁니다.
1: 아버지.
2: 인간의 생사고를 주관하시는 여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조인미 집사님 영육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1: 아멘.
2: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아멘. 나를 붙들고 있다고
1: 아멘.
2: 간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올고지 쓰임 맞는 조인미 집사님 되도록 주님이 이 시간 친히 찾아 한 부의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그 손에서 치유의 강산에 나가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아멘.
2: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또 여기 올라온 모든 기도 사연 천사의 손에 들려진 금양로에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벌써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요.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고요.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제일감리교회 문상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기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예. 한 가지 놓쳤는데 2026년 나라사라 축제 8월 13일날 7시 30분에 진남체육관이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시고

0: 참석해 주시기를 위해서 바라고 소원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평안교회 사모 김영애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 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1: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마침 라디오 전도대회가 있어서 어떤 영혼을 초대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실은 경미를 초대할 마음은 없었어요. 친했지만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경미가 저에게 찾아와서 음악회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근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공연도 하고 연예인도 오고 더불어서 풍성한 선물도 주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미한테 우리 공연 보러 가자 연예인도 온다 그랬더니 아 좋다 흔쾌히 또 허락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2: 어느 날 갑자기 뭐 음악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아무튼 뭐 좋은 말씀도 하고 아무튼 근다 그랬어요. 거기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게 강의구나. 인생에 우리 뭐 배가 부르지 않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강의가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냥 느껴졌어요. 그 아이들의 율동을 하면서도 그 어르신들 다 안고 그런 눈빛이나 이런 데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그런가? 저도 저렇게 사랑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먼저 컸어요. 이렇게 보니까 미나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은 가게 됐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국동방송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13 전남동부 국동방송 나라사랑 축제를 허락하시고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나라를 섬기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연에 출연하는 700명의 어린이들 들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출연진과 봉사자들 그리고 참석한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오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축제를 통해 복음의 소망이 전해지고 지역 교회가 더욱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연이어 방문해 교계 지도자들과 대정부 협력 방안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은 서울 종로 한교총 사무실에서 한 총리를 만나 세제 개편에 따른 해외 선교 과세 우려와 종교사학 자율성 보장, 북한 억류 국민 6명의 송환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박승렬 NCCK 총무는 한 총리와의 면담에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소외와 환경 문제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어려움 극복에 기여해 온 점을 평가하며 정부와 교계 간 체계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계속된 장마철 집중호우로 교회 예배당과 사택이 물에 잠기고 파손되면서 한국교회의 긴급한 구호 손길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 신석교회는 지난 18일 폭우로 교회와 사택이 가슴까지 침수되고 쓰러진 종탑이 본당 지붕을 덮치는 피해를 입어 주일 예배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김재수 담임 목사와 교인 15명은 봉사자들과 함께 토사를 치우며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 남성침례교회 역시 이달 초 집중호우로 35년 된 예배당 천장이 붕괴해 식당을 임시 처소로 삼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장 목회자들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성도들이 낙심한 상태라며 예배당의 조속한 복구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0: 경기도 광명 수양관에서 워터슬라이드 물놀이와 세족식을 결합한 수련회를 진행해 장애인 청년들이 안전요원과 집회 무대 주인공으로 나서는 교제장을 마련했습니다. 도림교회 소망부 역시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맞춤형 체험활동과 친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도 간의 신뢰를 다졌으며 한성교회 성도 10명은 지난 6일부터 닷새간 독일 국수하펜에서 열린 장애인 캠프에 참석해 발달장애 성도의 클라리넷 연주와 미용 봉사 등 달란트를 나눴습니다. 현장 지도 교육자들과 해외 선교지는 수련회와 캠프를 통해 쌓은 장애인 성도들의 친밀감이 신앙 자립과 정서적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방전도에 나섰던 교회 성도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즌을 맞아 전도 활동을 늘리는 교계에 주의가 필요한 현실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수도권 A교회 성도는 지난 5월 거리 전도 중 보호자 동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취학 아동 2명을 200m 떨어진 행사 공원으로 이동시켰다가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정식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 목회자는 유괴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설명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며 순수한 의도로 어린이 전도를 진행하는 전국 모든 교회가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아동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은 319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에 달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대폭 강화된 상태입니다. 기독교 교육학 전문가들은 달라진 사회적 안전 기준에 교회가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며 노방전도 전 과정에서의 이동과 음식 제공, 초상권 동의 등 교회 학교 행정 전반의 세심한 지침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계에서 어린이 전도의 안전과 법적 절차를 정비하고 시대 변화에 맞춘 새로운 전도 방식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인공지능 AI 기술을 설교와 행정 등 목회 현장에 활용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면서 적용 범위를 둘러싼 교계 내 논쟁과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나그룹이 목회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아이디어 발굴에 AI를 활용했다고 답했으며 설교 작성 편집에 사용한다는 응답도 2024년 12%에서 24%로 2배 증가했습니다. 국내 목회자 500명 대상 조사에서도 사용 경험자의 81%가 설교와 강의 자료 획득에 AI를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미 교계 응답자의 71%는 AI 활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학자들과 현장 목회자들은 AI가 행정과 자료 연구의 보조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성도와의 인격적 교감과 선포라는 설교의 본질은 인간 목회자의 영역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광양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주신 은혜의 계획을 따라 자기를 쏟아붓는 부지런한 삶의 실천이 없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삶이 없이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 가운데서 읽어드렸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뭔가 마음에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는데요. 나름대로 부지런히 산다고 살았는데 주신 은혜의 계획을 따라 이 부분에서 아, 나는 내 삶을 내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꾸 내 시간들을 내 기준으로 계획하게 되지요.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있지요. 현대인들 시간을 쫓기면서 부지런히 살아가지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지런함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들은 당연히 변호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행하심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특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들 가운데서 다윗처럼 믿는다는 것은 때로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 실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되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이 계시의 실체를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심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심으로써이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에 대해 징계하심으로써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백성이 선지자의 경고를 끝내 듣지 않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말한 대로 주의 이름 때문에 자기를 믿는 그분의 백성을 변호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미래를 가보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현재를 넘어 영원한 미래까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게 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 25편 5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힘찬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2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오거나 드라마, 영화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걸로 즐겨보시나요? 휴대폰이나 TV, 또 컴퓨터 모니터나 요즘은 이동식 모니터도 참 많고요. 다양하죠. 북한에도 기술력이 생기고 밀수가 성행해서 중국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고요. 이렇게 영상을 볼 때 태블릿 PC처럼 생긴 기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오래된 낡은 기기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단속을 피하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를 보는데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자취가 기기 안에 남아서 조금이라도 더 낡은 예전 기기를 이용한다고 하죠. 그 중에 유행이 한창 지난 노트텔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전자사전 사용한 적 있으시죠? 전자사전처럼 생긴 기계인데 SD나 USB를 넣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손바닥만한 이 기계를 영상만 볼 수 있는 기계들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이런 모습은 북한의 단속이 강해질수록 북한 청년들의 열망도 덩달아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복음에 대한 목마름도 이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북녘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향한 열망과 소망이 전해지고 진리의 참 자유가 임하길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통로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북녘 땅에 거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출발해 볼 텐데요.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한 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도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오신 우리 2261님도 서천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8845님도 기도의 한 줄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계신 지역까지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3일 14시 경남, 하동남부, 전남, 여수, 순천, 고흥남부, 해남북부, 충남, 아산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출석 인사로 여러분의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또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 기다리고요.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우리 들어와주고 계신데, 양평에서 출석합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북한 주민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가산 통해서도 와주셨어요. 복음의 불모지 북한의 복음, 극동방송이 울려 퍼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아, 감사해요. 이게 저희가 추석 인사를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로 나누는데, 혹시나 이제 문자 참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 문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출석 인사가 들려올 때마다 마음으로, 또 가능하신 분들은 입술로 아멘이라고 함께 선포해 주세요. 이 땅의 북녘을 위해, 또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오늘부터라도 기도해야겠어요. 0541님, 저랑 그리고 극동방송이랑 그 청취자분들이랑 약속하신 거예요. 가끔 또 찾아와 주셔서 어떤 기도 하셨는지도 들려주세요. 새싹회원도 오셨어요. 신갈입니다. 재활치료 받으러 이동하기 전에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위해, 또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저 오늘도 목숨 걸고 외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정말 속으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북녘기 주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라도 함께 출석 인사 나눠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는 인천입니다. 통일되는 그날까지 기도합니다. 참 더워요 하시면서 6714님 참여해 주셨는데, 인천은 지금 덥나 봐요. 전 지금 에어컨에 있어서 그런지 바깥 날씨 체감이 잘 안 돼요. 더운 날씨에 또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도 출석 인사 남겨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출석 인사 선물을 하나 6714님께 보내드릴게요. 당진에서도 와주셨어요. 5342님, 복음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송파에서 출첵합니다. 날씨는 변덕스럽지만 빛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으시죠. 북녘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이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트까지 또 예쁘게 물결과 함께 두 개 남겨주셨어요. 복음의 빛이 남과 북 한반도 땅에 가득할 그날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북한 땅에서 예배할 그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겠죠? 이렇게 여러분의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로 오해피데이를 채워가고 있죠. 출석 인사 중에서도 계속 선물을 드리는데, 또 오늘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러 가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신 우리 남양주 주민분, 항상 이 시간에 출근하며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들려요. 우리 함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3928님이신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매일마다 만나보고 있는, 오해피데이 함께할 때마다 만나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통일을 소망하며 알아가는 시간, 찬양 후에 만나봅니다. 리컬러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게요.

썸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씩 두 가지의 상식 퀴즈로 남과 북의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제가 이번 주에 냈던 문제들의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조금 낮은 난이도를 가져와봤어요. OFP데이를 애청하시는 분들이나 북한에 대한 소식에 조금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단번에 맞추시지 않을까. 시작하면서 우리 북한 청년들이 그리고 북한의 학생들이 또 어르신분들도 이렇게 간혹 보기도 하는 나만의 드라마나 영화를 노트텔이라는 10년 전쯤의 기기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태블릿 PC처럼 생긴 요즘의 기기도 있고요. 몰래 밀수해서 드리는 노트북도 있는데 중국에서 밀수한 이 휴대폰으로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오늘의 상식 하나는 북한에서 휴대폰을 뭐라고 부를까요? 북한에서 이 휴대폰을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이 퀴즈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뉴스도 많이 찾아봤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폴더블 폰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을 가지고 자체 생산 휴대폰이라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상식도 하나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퀴즈, 북한에서 휴대폰을 뭐라고 부를지 우물정 2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영역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출석 인사합니다. 북녘당 복음 통일에 대해서도 한 줄 남겨주시면서 2583님도 와주셨는데 광명시에서 또 오신 3375님도 오늘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도 오늘의 상식 퀴즈 통일 배우기 함께해 주세요. 참 정겨운 단어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9993님 아마 좀 검색해 보신 것 같아요. 검색하면 사실 바로 나오죠. 휴대폰이 북한에서는 뭐라고 불리는 물건일지 휴대폰 폰 자체가 외래어잖아요. 폰 그래서 북한에서는 거의 이거를 순화해서 쓰고 있죠.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릴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을 기다려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휴대전화, 휴대폰을 뭐라고 부를지가 문제인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계속해서 좀 기다려 볼게요. 북한에서도 복음이 가득할 그날이 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휴대전화라고 600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도 부르나 하고 검색해 보니까 휴대전화라고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북에서 오신 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오늘 이렇게 검색해서 주시거나 좀더 알아보고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렇게 오답이 가끔 그렇게 반가워요. 그래서 6009님께 정답만 또 선물 드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직 정답은 발표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 한번더 하시고 보내주신 거니까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어머니와 같이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은혜로운 날 되세요 하시면서 9648님도 참여를 해주셨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것 같아요 하시면서 4345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도 이 휴대폰 사용이 많아졌지만 통제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 가입자 수는 700만 명 안팎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북한 주민분들의 네분 중에 한 분이 휴대폰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한 언론사에서는 북한 휴대폰을 작년쯤 입수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하는데,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나 남한 영화를 보고는 뭐 다양한 유행들이 거기에 은연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우리의 말들도 있는데, 표현들도 있는데, 휴대전화에 오빠라고 쓰면 경고문이 뜬다고 해요. 그렇게 북한의 휴대폰은 검열의 또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남한 드라마, 남한의 영화, 그리고 남한의 어떤 음악을 들을 때는 중국의 휴대폰, 외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에서 이거라고 들은 것 같아요. 5012님. 드라마가 지금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기억하시네요. 가족 모두 모여서 라디오를 청취 중입니다 하시면서 7700님 도전도 함께 해주셨는데 우물정 1069번으로 조금 더 받아볼게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주안에 있는 나에게 한홍재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찬양 전까지 함께 하고 있었던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는 휴대폰

핸드폰을 뭐라고 부를지. 정답, 오늘 정답률이 뭐 98%예요. 손전화가 정답이죠. 손전화기, 손전화. 어떤 분은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요즘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쓰니까요.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의 버금가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과는 조금 다르겠죠. 인터넷 사용이 통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북한에서는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부르고요. 그냥 휴대폰 자체는 손전화, 손전화기라고 합니다. 손전화로 소통되면 참 좋겠어요. 1287님, 아멘. 손전화로 자유롭게, 우리 지금도 생이별 해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안부를 묻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그런 날들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1287님의 소망의 한 줄에 아멘이라는 화답과 선물의 화답을 보내면서요. 방학한 7살 아들과 듣고 있는 우리 1363님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아, 저는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손전화 점점점 보내셨던 1923님도 이번에는 제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랑 같이 보내드릴게요. 딸 학교 준비하면서 퀴즈 풀어봅니다. 초딩 딸에게 퀴즈 내봐야겠어요. 육아 중인 모든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학교 준비 아직 방학이 안 한 것도 있나 봐요. 3640님 아마 육아 중인 아버님이신 것 같은데 응원과 아멘으로 선물까지 보내드릴게요. 우리 신랑이 손전화기래요. 맞을까요? 울릉도 여행 와서 해변 드라이브 하다가 방송 듣고 남겨봅니다. 저 울릉도는 비가 안 오나요? 비가 오는 지역도 있다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5361님의 행복한 날에 행복한 선물까지 함께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근데 이 상식 퀴즈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상식 퀴즈도 준비돼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화폐가 있죠. 근데 우리와는 다른 화폐를 사용하죠. 원이라는 단위는 똑같지만 화폐 자체는, 그리고 그 화폐 가치는 다르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뭐 매장을 가거나 뭐를 사고 팔 때 만원, 이만원 우리의 현금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북한 원화 말고도 많이 사용하는 화폐가 있어요. 통계상으로는 북한 화폐를 사용하는 비율이 70%, 그리고 그 다음 화폐 비율이 20% 안팎이고요. 심지어는 북중 접경 지역에 그곳에서 이 화폐를 사용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해요. 북한에서 이렇게 접경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가 무엇일지 오늘의 두 번째 퀴즈로 함께합니다. 이걸 객관식으로 할지 주관식으로 할지 객관식을 그래도 일단 준비해봤어요. 북한의 국경 접경 지역에서 시장 거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 1번 중국 위안화, 2번 미국 달러, 3번 북한 원화. 이거는 오늘의 방송 내용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이면은 바로 아시지 않을까요? 중국 위안화일지, 미국 달러화일지, 북한의 원화일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하시면서 이 퀴즈를 참여해 주시는데 그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제3국이 있죠. 아마 거기지 않을까요? 접경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폐가 무엇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D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

삼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오물망고지 파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지배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접경 지역, 북중 접경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 북한의 원화일지, 중국의 위안화일지, 미국의 달러일지를 내봤어요. 오늘도 북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재밌어요 하시면서 7559님 감사합니다. TV에서 봤는데 달러를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달러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할 때나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녘 주민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경제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달러로 많이 환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같은 원이라는 단위를 써도 우리의 만원과 북한의 만원이 차이가 커서요.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최고의 애청자입니다 하시면서 3799님이 남겨주신 중국의 위안화가 정답입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도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중국을 통해 밀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안화를 쓰기도 할 텐데, 근데 참 이상하죠. 북한의 돈, 북한의 화폐도 있을 텐데 중국의 위안화를 한 52% 정도를 접경 지역에서는 사용한다고 해요. 이게 처음에는 북한의 주민들도 원화를 주로 쓰면서 사고팔고 했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실시했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다 보니까 개인 돈을 소유하는 걸 제한하고 있잖아요. 좀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자발적인 경제활동이 한참 늘어난 그때 돈을 모아두는 주민들이 많아서요. 북한에서 기존 화폐를 새 돈으로 바꾸면서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뒀다고 해요. 얼마까지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사로 모아둔 현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돈은 언제든지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북한 돈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국의 위안화나 미국의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됐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그 한 전문가가 얘기한 말이 떠올랐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 나라랑 통일을 해야 할지 물어보면은 물론 남한이라는 대답도 나오겠지만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추측한다고요. 처음에 들었을 땐 참 충격적이었지만 기도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OAP데이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민족으로 불러주셨던 북한 땅을 먼저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주님의 군사로 바로 서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퀴즈를 함께 풀어봤는데요. 처음부터 나눠주셨던 기도의 한 줄 한 줄, 그리고 퀴즈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당첨자는 제가 개별 연락을 드리고요. 오늘 나누었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

주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녹후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동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안녕하세요. 7월 23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드셨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렸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스페포드는 사랑하는 4명의 딸을 바다에서 잃는 큰 슬픔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후 딸들이 잠든 바다를 지나면서 그는 절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찬송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인데요. 놀라운 것은 그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하루도 잔잔한 강 같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거친 파도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오늘의 첫 찬송과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을 함께 오늘 2시 열어가 봅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홀리본의 바다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찬송가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2시와 스냅과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또 찬송과 퀴즈 문제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함께 풀어가면서 행복하고 재밌는 이 2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 올려드립니다.

0: 네, 문제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난 그 바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 어떤 바다라고 불려졌을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잔잔해 보이지만 갑자기 화가 난 바다. 자, 두 번째, 지중해. 세 번째, 요수 앞바다. 자, 네 번째, 갈릴리호 워터파크. 네, 이렇게 보기 네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보기 빠르게 드려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났는데요. 이 큰 폭풍을 만난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1번, 잔잔해 보이지만 갑자기 환한 바다. 2번, 지중해. 3번, 여수 앞바다. 4번, 갈릴리오 워터파크. 네, 이 보기 중에서, 이 보기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0: 이제 나냥 예수님 기다려.
1: 정말?
0: 같이 극동 방송 들을래. 집 밖에 안 나가도 좋아.
1: 그럴까?
0: 그래 가자.
2: 더 많은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3: 썸머 스페셜
2: 많은

0: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가 피아워십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영산싱어즈의 찬양 큰 바다 파도가 쳐도, 이 찬양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파도 또 바다에 관련된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심령이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2시 왔습니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나라사랑 축제 관련된 이야기 또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소식 듣고 옵니다.
1: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네, 듣고 오신 대로 나라사랑 축제 관련 소식 다시 한 번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에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또 전화로도 받고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 지역번호 061-650-38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 쏟아지는 은혜처럼 풍성하게. 한낮의 열기 속에서도 뜨겁게. 기다리던 순간 톡 속에.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해주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네, 2시 왔습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부천 더드림교회 엄유환 목사님의 칼럼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칼럼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 가족 여러분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같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참된 유익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끼리와 개미 그리고 하루살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등에 개미를 태우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 하루살이 한 마리가 부지런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말했습니다. 야 개미야 너무 무겁다. 이제 그만 내려와라. 그러자 개미는 시끄러 임마.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밟아버릴 거야.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던 하루살이가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거참 오래 살다 보니 여릴다 보겠네. 우스개 이야기이지만 이 개미와 하루살이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부분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내 수준 안에서 나의 가치관으로 모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세상과 사람에 대한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바쁘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위주로 생각하는 열심,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 그 열심과 최선은 상처와 제약을 낳고 맙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서 들으신 찬양 손경민 목사님의 믿음으로 살겠네 찬양 함께 하셨고요. 2시 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발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때 만난 바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 어떤 바다였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보기 중에 1번 잔잔해 보이지만 갑자기 환한 바다, 두 번째 보기 지중해, 3번 여수 앞바다, 4번 갈릴리호 워터파크, 이렇게 보기를 드렸었죠. 이 중에서 정답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라고 정답 올려주신 분 중에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문자 남겨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주소와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의 마음을 찬양 속에 또 얹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시간은 여천교회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날입니다. 오늘은 순천우리교회 허필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미 임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미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복음의 능력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성화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붙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심장 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라는 단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달려갔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아직이라는 단어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만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옥에 갇혔을 때 늘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을 잘 살아냈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달려갈 길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푯대를 향하여라는 말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말입니다.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그는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 달려갈 길을 잘 마쳤습니다. 요즘 런닝이 대세입니다. 런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 건강에 좋아집니다. 내가 건강해지니까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달리기를 하면 자기 몸이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노에 초대하여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설교할 때, 고별 설교할 때,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눈물과 겸손을 어떻게 여러분을 섬겼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바울은 늘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찾아와서 군핍이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거둔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인생을 잘 마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씌워줄 것을 믿었고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마쳤을 때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서세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자의 몸으로 조선 땅에 와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섬기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말을 써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잘 살아내셨습니다. 달려가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며 달려가야 할까요? 바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목표를 두고 사명을 깨닫고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

0: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사랑하는 국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푯대를 향해서 사명을 위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여천교회 후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순천우리교회 허필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604번에 3836 순천우리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동부 국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성공과 실패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의 습관, 이기는 습관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 변명, 자기 합리화 등 자신과의 싸움과 갈등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계속 더워지면서 게으름, 변명 등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서 기도하셨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남을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사실 누군가와 경쟁할 뿐이 아니에요. 상대가 없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성공의 습관을 가지신 분이세요. 자, 요즘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굳게 다짐하는 계기가 됐어요. 나의 반복된 삶, 습관이 지금 죄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건지 한번 돌아보시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습관을 위해서 우리 달려가자고요. 이 곡으로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성공의 습관, 예수님은 사실 이기는 습관이 아니라 그 습관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는 일, 그런 힘을 발휘하셨네요. 우리는 그 습관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기는 습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역시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달라요. 누굴 섬기고 도와주고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좋은 성공의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야, 고수예요, 고수. 우리 예수님은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기는 거, 경쟁 이런 거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누구를 도와주고 섬기고, 우리도 꼭 그런 습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죠. 자, 나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내 자신의 보이지 않는 그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고 시작돼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과 함께, 그리고 이 새깨라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그런 귀한 부흥을 맞이하신 분들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 성공의 습관, 네, 특별히 기도의 습관, 우리 결심하면서 이 찬양 같이 나누시죠. 십자가 군병들아.

0: 온 기장의 앨범에서 찬송가 메들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 위에 승리하여 내 영광 영광 계속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끼라 방송 중에 제가 교회 쉬고 있는 분들 방학이라는 문자를 제가 요청하고 주시면 제가 전화 연결해서 교회 가는 거 약속하고 결단과 다짐 영접기도 하고요. 교회 갔다 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다시 또 제가 연결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에 계신 우리 1019번님께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예.
1: 네.
0: 자, 지금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 그 1년 방학하셨잖아요.
1: 네.
0: 대전이시죠?
1: 네네.
0: 그때 이제 영접기도도 하시고 교회 네. 가시겠다고 했는데 교회 가셨다면서요?
1: 네네.
0: 아, 대전에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제가 그러니까 그때 네. 1년 방학이었던 게
0: 네네.
1: 제가 그때 처음 전화를 드렸었잖아요.
0: 예.
1: 그 1년 방학이었던 게 이제 저는 완전히 방학이었던 것보다는
0: 네.
1: 왔다 갔다 약간 이런 그런 거였거든요.
0: 사실. 1년을 완전 쉰 건 아니고 1년 동안 갈 때도 네. 있었고 안 갈 때도 있었고.
1: 네. 네네. 이 프로그램이 사실 뭔지 몰라가지고 저도 순간적으로 이제 그 운전하다가 저도 전화를 저기 그 문자를 보냈던 거라.
0: 그렇죠. 문자 보냈다가 네. 제가 전화를 드렸죠. 네. 방송 중에.
1: 네. 네. 그래서 저도 운전 중에 이제 전화를 받았던 거라.
0: 네네.
1: 그때, 예, 저도 처음 이런 걸 해본 거라.
0: 네.
1: 근데 바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때 한, 그냥 갔다 안 갔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1년이라는 시간을.
0: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전에 가셨던 교회를 가신 거예요, 이번에?
1: 네.
0: 어.
1: 예, 그렇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러니까 혼자 간 게 아니라.
1: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0: 가족들과 다 같이 갔다면서요.
1: 아, 신랑이랑 아이는 계속 가고 있었고
0: 네네.
1: 저만 네.
0: 아, 남편은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1: 네, 네.
0: 아이도 다니고 있었고 본인만 1019번님만 1년 동안 네. 좀 쉬고 계셨군요.
1: 네.
0: 그때 왜 쉬고 계셨다고 했죠?
1: 그냥
0: 네.
1: 모르겠어요, 저도 왜.
0: 네. 모태 신앙이라고 그랬죠.
1: 네.
0: 남편은 모태 신앙은 아니고 뒤늦게 네. 신앙을 갖게 된
1: 네.
0: 분이시고
1: 네,
0: 오히려 남편이 열심히 다니셨고.

0: 거군요.
1: 그렇죠.
0: 남편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3년이요.
0: 3년?
1: 네.
0: 이번에 이제 제대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1: 네.
0: 이번에 좀 느낌이 달랐죠?
1: 네. 통화하고 그 이후부터 조금 마음이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해주시고 나서부터.
0: 네네.
1: 네. 그때부터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0: 네네.
1: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다시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0: 네. 예배 이제 잘 드리고 계시고. 6월 초에 네. 통화했잖아요.
1: 네네. 네,
0: 지금도 잘 다니고 있는 거죠.
1: 네.
0: 우리 자녀가 몇 살이에요?
1: 10살이요.
0: 10살. 아들, 네. 딸?
1: 딸이요.
0: 딸이요?
1: 네.
0: 딸이 뭐라고 하던가, 이제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니까?
1: 딸은 그냥 항상 좋아하죠.
0: 좋아해요. 네. 남편도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
1: 네, 좋아해요.
0: 네. 그때 제 기.
1: 네, 항상 그때 그냥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0: 기다려줬어요. 예. 네. 네. 하나님도 우리 1019번님 늘 기다리고 계시다가.
1: 네.
0: 이번에 손짓 하셨는데.
1: 네.
0: 순종하셔서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예.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막 울컥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네. 것 같은데, 영접 기도를. 그쵸?
1: 네.
0: 이번에는 우리 다시 네. 한번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릴까요? 저
1: 네,
0: 따라서?
1: 알겠습니다.
0: 예.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우리 성함이 보니까 윤하은님 맞죠?
1: 네. 네.
0: 우리 기독교계에서 정말 유명한 이름 하은. 그렇죠?
1: 네.
0: 정말 많죠, 하은님.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신가요?
1: 네.
0: 이번에 통화 연결되고 다시 이제 온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부모님이 아세요?
1: 네, 부모님은
0: 네.
1: 부모님은 되게 잘 믿으시는 분이시죠.
0: 예. 네. 되게 이번에 이렇게 된 거 되게 부모님 기뻐하시겠어요?
1: 부모님은 사실 모르죠.
0: 모르세요?
1: 다니고 있는 줄.
0: 아, 다니고 있는 줄 아세요?
1: 네.
0: 그러시구나.
1: 네.
0: 자,
1: 네.
0: 앞으로 이제 방학이나 방황하지 마시고.
1: 네.
0: 우리 딸하고 남편하고, 예, 예배 꾸준하게, 한결같이.
1: 네.
0: 이게 진심으로 꼭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의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은님께서 네. 좋아하시는 가장 좋아하는 인생에서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복음성가도 좋고 찬송가도 좋고요.
1: 은혜요.
0: 은혜.
1: 네.
0: 은혜라는 찬양. 왜 이 찬양을 좋아하세요?
1: 그 찬양 들으면 그냥 제 그 마음 같고 하나님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가사 같고 그래요.
0: 하나님의 은혜로 네. 지금까지 왔고 최근에 있었던 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앞으로도 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1: 네.
0: 잘 예수님 믿고 온 가족이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이 은혜라는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1: 네.
0: 하은님이? 앞부분만 살짝? 예.
1: 제가 지금 밥 먹고 있다고 받아가지고
0: 밥 먹고 있다고 받았어요?
1: 저 잠깐만 저희 신랑이 하면 안 될까요?
0: 아 신랑 옆에 있습니까?
1: 네.
0: 신랑이 찬양 잘하나 봐요?
1: 네. 성가대.
0: 아니 신랑 성가대예요?
1: 네.
0: 신랑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또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1: 아 이 노래 좋아해요.
0: 아 이 노래 좋아해요?
1: 네.
0: 자 갑작스런 출연 남편분?

0: 네, 여보세요.
1: 네, 남편분,
0: 아,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1: 예,
0: 안녕하세요.
1: 우리 새끼라를 통해서 우리 아내분이 교회 다시 가게 된거 너무 축하드려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우리 남편분도 조금 외로웠죠?
0: 아, 네.
1: 예.
0: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은혜라는 찬양, 우리 남편도 좋아하세요?
0: 아, 예, 좋아합니다.
1: 아내한테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남편한테 넘겼습니다.
0: 네.
1: 자, 마이크 넘겼어요.
0: 지금 하면 되나요?
1: 네네.

0: 아멘. 와. 와, 남편분 찬양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1: 아, 찬양을 처음에 좋아해가지고.
0: 와, 가수 같으세요?
1: 아우, 감사합니다.
0: 아, 마이크를 넘긴 이유가 있었네. 와, 너무 잘하신다. 자, 우리 그 믿음의 가정 다시 합쳐진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저희가 꽃바구니를 보내드릴게요.
1: 아,
0: 예,
1: 감사합니다.
0: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아내분도 빠이빠이요. 네,
2: 네, 고맙습니다.
0: 예.

은혜 찬양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또 가정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새끼라 청취자분들의 가정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좋아하시는 실로암, 네, 김인식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깨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분, 이 방송 연결 후에 교회 가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교회를 가시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울산에 계신 분 한번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깨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박진영님 되시죠?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1: 뭐 회사인데 말씀하세요. 네.
0: 아, 지금 일하시는 중이시구나.
1: 네.
0: 그때 이제 그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아드님 요청해가지고 그때 통화됐었잖아요.
1: 네.
0: 그 뒤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전화 한번 드렸어요.
1: 잘 지내고 있어요.
0: 잘 지내고 있어요?
1: 네네.
0: 교회 가셨다면서요?
1: 아, 네네.
0: 아, 지금도 다니고 계십니까?
1: 아, 예, 가고 있어요.
0: 아, 지금 혹시 잠깐 나와서 좀 큰 소리로 통화할 수 있어요?
1: 네.
0: 아니면 다시 제가 이따가 좀 이따 전화를 드릴까요? 어떤 게 편하실까요?
1: 잠시만요.
0: 예.
1: 네, 말씀하세요.
0: 네, 나오셨어요?
1: 아, 네.
0: 네네네. 우리 어머님께서 그때 요청을 해가지고 5월 말에 이제 통화됐잖아요.
1: 네.
0: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 교회 가신 거예요?
1: 아니요. 뭐. 근처에.
0: 아, 근처에 교회 갔어요?
1: 네.
0: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가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소개를 받고 가셨어요?
1: 그냥 갔어요.
0: 그냥 갔어요?
1: 네.
0: 아내하고 자녀들과 함께 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네.
0: 아이고, 너무 잘 됐네요. 그때 몇 년 교회를 쉬고 있다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1: 한 3, 4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0: 3, 4년 정도? 그러면 아내하고 자녀들도 3, 4년 정도 같이 쉬다가 갔어요?
1: 네, 네, 그렇죠.
0: 어땠어요? 3, 4년 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니까.
1: 뭐, 크게 뭐, 뭔가 새롭다, 다르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0: 네네.
1: 그냥 일상,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0: 편안하게? 다시 돌아올 곳에 내가 왔다? 뭐 이런 마음?
1: 특별히 뭐 다른 생각 없이
0: 네네.
1: 뭔가 새로운 건 없고.
0: 네네. 혹시 모태신앙이세요?
1: 네.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아내하고 아이들은 어땠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반응이 어떠던가요?
1: 특별한 반응은 없었고요.
0: 네네. 그냥 뭐 불편해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다 네. 받아들였군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긴 한데요.
0: 예예. 예.
1: 겉면으로 그냥 이렇게 교회 잘 다닌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0: 예예. 예.
1: 뭐 갔다 하니 뭐 좋아하시긴 하겠지만.
0: 예.
1: 네, 그 믿음 그 신앙이란 자체가.
0: 예.
1: 교회만 다닌다고 뭐 다 그 뭐 모든 게 결과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믿음에 부합할 수 있는 삶을 살아.

0: 내는 게 중요하니까.
1: 그럼요. 잘 알고 계시네요.
0: 말씀의 논조 자체가 성경적으로 좀 들리지 않는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1: 네네.
0: 예, 좀 그런 게 해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갖고 저만의 약간 아이덴티티라는 그 믿음 생활에 대한 좀 뭔가 제가 어렸을 때 확신이 있었고
1: 네.
0: 체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가 확신을 얻을 만한 그 삶의 체험이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확신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의 형식에 좀 구애받고 싶지 않고
1: 네네.
0: 어떤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1: 네네.
0: 그런 사람들의 어떤 믿음 생활의 니즈를 좀 반영한 좀 깨어있는 분위기의 교회나 목사님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1: 네네.
0: 그래서 좀 코로나 닥치면서 이제 좀 그게 쉬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1: 네네. 지금 이제 저희 새끼라를 통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다가 이제 다시 다니게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 이게 뭐 어떤 조직이나 체계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한없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일단은 이제 돌아오실 때 그건 좀 뒤로 하시고 하나님하고 일대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만나보는 거에 집중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1: 네네. 그게 네. 가장 뭐 우리 인간과 뭐 세상의 조직들은 다 뭐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0: 네.
1: 먼저는 왜냐면 그거 생각하다 보면 뭐 한두 것도 없으니까 일단 다시 돌아오게 된 거 너무 축하드리고
0: 네.
1: 다시 이제 하나님하고 좀 일대일의 만남 속에서 다시 그 이제 아까 그런 어떤 체험도 있으시고 확신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좀 일대일의 만남을 다시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감사합니다.
1: 선물이랑 받으셨죠?
0: 아, 네, 잘 받았습니다.
1: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또 이제 축하의 꽃바구니 선물을 드려요.
0: 아, 네. 예. 그건 안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항상 보내드리니까 네. 네. 축하의 꽃바구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가고 나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기도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저하고 아마 영접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0: 네.
1: 결단의 기도. 이번에는 네. 저하고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0: 네.
1: 예.
0: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진영 님이 가장 그 좋아하시는 그 찬양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가장 인생에서 좋아하시는 찬양 어떤 게 있을까요?
0: 전 그냥 떠오르는 거는 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으셨네.
1: 주 하나님 독생.
0: 네.
1: 살아계신 주.
0: 네, 살아계신
1: 그,
0: 주.
1: 그쵸. 예.
0: 네, 네.
1: 왜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하세요?
0: 그냥 직관적으로 저한테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 가사 자체가.
1: 네네. 살아계신 주. 자, 우리 박진영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다시 만나시길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향기로운 나무에 살아계신 주, 우리 울산에 계시는 박진영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어머니 요청으로 이렇게 아들이 전화 연결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주위 뭐 친구도 좋고요, 직장 동료도 좋고, 이 새끼라를 듣게 하시고 또 같이 있을 때 문자 주시면 더 좋고요. 이래서 귀한 열매가 계속해서 여러분 주위에 생겨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0: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춘분의 절기를 보냈습니다. 구분한다고 하는 절기입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고 겨울과 봄을 구분합니다. 또 영상의 기온과 영하의 기온을 구분하는 그런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봄이 완연하여져서 산수유꽃이나 매화, 생강나무 꽃들이 환하게 핀다고 합니다. 이 봄처럼 아름다운 삶의 은총이 주께로부터 임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를 떠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옵니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너희들만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질까요? 첫째는 단장과 장신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그 말씀은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준엄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엄격히 결정된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 말씀을 듣고 슬퍼했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습니다. 단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준비한다고 하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혹은 어디로 가기 위하여 그들의 몸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또 겉과 속을 준비하는 것이 단장일진데 그렇게 단장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단장하지 아니한 것 외에 또 한 가지를 요구하셨죠. 그것은 장신구를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와 손가락에 혹은 그 외에 다른 몸의 부위에 모자랄 정도로 여러 개의 반지나 혹은 금은보화로 치장하는 것, 그것이 장신구입니다. 우리가 쇼나 혹은 연예인들이 가끔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장하지 아니한 것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아직도 제거하지 아니한 장신구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장하지 아니했는데 장신구를 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 장신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떠나올 때 그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은과 금이었습니다.

0: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7절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처럼 회막을 세우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회막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후에 주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서 진 밖에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는 곳과 멀리 떨어져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곳을 회막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회막을 세울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영적 갱신과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났고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 회막에 구름기둥이 보일 때에 그들은 그 장막 문 앞에 서서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모세와 같이 회막을 치는 사람, 회막을 만드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그 영적인 장소와 심령이 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회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물이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막으로 나아가는 사람, 사모하는 무리들, 그 회막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 보면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공동체와 그룹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회막을 만드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4-8891번, 061-724-8891번, 순천 왕지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사건은 왕 자신에게나 그 당시의 바벨론 백성들에게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을 드러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뜨인 돌로 궁극적으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확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왕의 신앙적 이해는 온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바벨론에 속한 관리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1절에서 7절 느부

느살이 금신상을 세우는 일련의 상황입니다. 8절에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신앙적인 대응입니다. 19절에서 30절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금신상을 숭배하려는 왕의 명령을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 드러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 잠시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만감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순종하지 않았고 바벨론 신하들의 참소를 받게 됐습니다. 아마도 포로인 유다인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시기하여 제거하려는 음모의 일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세 친구는 왕의 위협과 회유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 절개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생명을 구제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21절 이러한 태도를 본 왕은 대단히 진노하여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세 친구를 완벽하게 보호하셨고 외투에 불에 탄 냄새조차 없도록 지켜주셨습니다. 28절과 29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 느부갓네살은 이전의 경솔한 판단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의 실제적인 예를 통해 경건에 참된 본보기를 보여주며 우상 숭배와 배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8절 금신상 숭배를 강조하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앞에서 자신의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한 다니엘에게 경의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은 이전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느부갓네살의 신상 제막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8절에서 12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고소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13절에서 18절 왕의 신문과 세 친구의 확고부동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는 유일신앙과 이방 종교를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달락에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왜 다니엘이 세 친구와 연합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벨론에 얻거나 국사 때문에 타지방에 갔을 것이다. 둘째, 입법이나 군사 계획 때문에 다른 강요와 밀담을 나누고 있을지도 모른다. 셋째, 질병 때문에 공식 석상에 참석하지 못했다. 넷째, 왕의 고관이므로 신상에게 절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다섯째, 너무 유명한 예언자이므로 감히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참소당하는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달락에서 생략된 것이 분명하죠. 아울러 이처럼 주인공이 중요한 순간에 빠져있다는 사실은 본서가 허구가 아닌 실제 역사의 기록임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1절에서 7절 느부갓네살 왕은 국가 수호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2장 34, 35, 44절 하나님 꿈과 해몽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왕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과 포로민들이 갈대아 정부의 수호신을 섬기도록 명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오류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둘째, 8절에서 12절 신상 숭배에 대한 거부는 동시에 왕에 대한 반역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단지 신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왕의 권위와 통치에 대한 수용 여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갈대아 왕은 일종의 신입니다. 그렇게 군림하여 제국의 정치적 통일과 안정을 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친구는 신상에 대한 경배를 거절함으로써 왕의 절대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보호를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순교적 자세는 일체 타협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에 쉽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0: 자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11절에서 30절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구원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구원을 받은 모습을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느부갓네살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의 팽팽했던 긴장관계를 일거에 해소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결론적인 단락입니다. 19절에서 23절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모습, 24절에서 27절 풀무불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보호, 28절에서 30절 세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심 사상입니다. 첫째, 19절에서 26절 하나님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19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평일보다 풀무불의 온도가 7배나 뜨겁게 한 상황에서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됐습니다. 20절 그들은 현재 탈출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25절 소용돌이치는 영광로 속에서 세 친구는 자유롭게 걸으며 불의 해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돋보였던 상황을 보면 언제나 인간의 절망적인 환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 사건에서 상황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얍복강에서 야곱의 고백에 역사했던 현장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직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둘째, 27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환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28절 하나님은 세 친구들을 불 속에서 끄집어낸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만방에 알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오만하고도 위험한 명령을 기회로 이용하여 바벨론 왕궁에서 자신이 세계의 통치자이며 섭리자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둘째, 성도들은 신앙적인 동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의 삶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신 자를 변화시키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삶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참된 신앙은 지식의 증가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며 감사할 수 없던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의 삶을 다듬고 계십니다. 때로는 눈물을 통해,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 때로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 가십니다. 오늘 첫 곡, 예수가 거느리시니 캔디 페리슨의 찬양과 나의 죄를 씻기는 손재석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주 예수 주신 은혜 이정님의 찬양과 찬송과 앨범 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의 찬송으로 은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조수아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을 저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도의 삶에 헛된 눈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눈물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가 됩니다. 고난의 여정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 더 큰 상급과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힘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광양 사랑의 교회 최남영 집사님이 낭독합니다.
1: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

0: 하나님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 전남동부 온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칼럼. 5분 칼럼 이 시간에 순천 무지개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1: 동행은 방향입니다. Companionship is a direction. 같은 길을 걷는다고 모두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차에 오르고 같은 식탁에 앉아도 마음이 향하는 곳이 다르면 그것은 잠시 겹쳐진 일정일 뿐입니다. 이번 필리핀 강의와 선교 여정에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도 소중했고 시가서를 함께 있던 강의 시간도 소중했으며 산속 아티 공동체를 찾아간 발걸음도 귀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제 마음이 남긴 가장 큰 단어는 결국 동행이었습니다. 첫째, 동행은 먼저 방향입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다른 한 사람은 만몬을 바라본다면 처음에는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갈림길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방향이 다르면 오래 걸을 수 없습니다. 팔은 함께 움직여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먼저 마음의 나침반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걷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둘째, 동행은 또한 속도입니다. 방향이 같아도 한 사람은 앞만 보고 달리고 다른 사람은 뒤에서 숨을 몰아쉰다면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경쟁입니다. 빠른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걸음에 자신의 속도를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간다는 것은 내가 편한 속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아티 공동체를 찾아가는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가팔랐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졌고 타는 목마름과 흘러내리는 땀방울, 목까지 차오르는 거친 숨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발밑은 미끄러웠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혼자였다면 중간에서 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 안에 정상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주민들이 함께 걸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에서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운 길에서는 손을 내밀었고 가파른 언덕에서는 몸을 받쳐 주었습니다. 힘들어 멈출 때마다 웃음과 응원으로 다시 걸을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길 안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 길에서 문득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콜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길은 홀로 감당하신 구원의 길이었지만

0: 그 길의 끝에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동행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산길의 거친 숲 사이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산길 너머로는 아름다운 바다가 보였고, 다른 쪽에서는 깊은 산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풍경보다 아름다웠던 것은 한 사람의 걸음에 자신의 걸음을 맞추고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셋째, 동행에는 공감도 필요합니다. 함께 기뻐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지 않으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목석과 어찌 마음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겠습니까? 공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숨이 찬 사람을 위해 잠시 멈추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건네는, 지친 사람에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눈빛 하나, 조용한 끄덕임 하나가 사람을 다시 걷게 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현지인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의 속도에 발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동반자 선교입니다. 현지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함께 걷는 버디어야 합니다. 동행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행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걸음에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동행은 말없이 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땀과 숨과 아픔에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가파른 인생길에서 손을 내밀고 속도를 맞추어주는 따뜻한 동행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속도는 사랑에 맞추며 마음은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길은 조금 덜 외롭고 선교는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1: 5분 칼럼 지금까지 순천 무지개 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모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공급의 원천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영적 치매 증상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몰두하다가 하나님 그분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필요할 때만.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용돈이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는 것. 멀리 유학 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카톡을 해도 답변도 하지 않고 일자가 안 없어져. 그냥 무응답이 응답. 근데 용돈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연락이 와요. 그리고 용돈을 막 어느 정도 쓰는 동안에도 연락이 또 끊겨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한꺼번에 안 줍니다. 조금씩 주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양식을 구할 때마다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커져가고 나라고는 존재는 작아져가는 것.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아야 돼. 우리 안에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놓을 수 있도록 주시지 않은 거잖아요. 만나와 메추리를 쌓아두면 그냥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불안하면 어때요?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tomorrow라고는 말은 언제나 염려라는 말과 equal이 돼요. equal.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보다 더 불안이 커져가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정신적 질병들을 보면 모두가 불안과 연결되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 불안정하니까 늘 변화무쌍하고 이 AI 시대는 더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또 유행하는 이 주식시장에 초점을 두고 산다면 어떻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거예요. 변화한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현기증이 난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어디에 우리의 믿음이 가는가.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먹을 것이 주어진다면 내일도 주어진다라고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염려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염려는 뭐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염려는 너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라. 드레베카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데일리 브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것. 무엇이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인가. 우리가 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그분에게 종속된 존재요 그분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이 일이 매일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중장에서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공급을 책임지시는 분인가. 매우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주기도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게 추상화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의 문제가 어떻게 추상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중에 실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 자녀에게 공급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그분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분이 주실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내 인생의 공급자인가라는 겁니다. 공급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어디에든지 공급, 내 공급에 책임을 지는 사람에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내 생명줄을 누가 붙잡고 있는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공급의 원천이 누구인가? 공급자가 직장의 보스인가? 사장인가? 오너인가? 누구의 눈치를 보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귀중한 개념이에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부모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논리를 필요해요. 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예,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공급을 받지만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빠의 능력이 아니라 엄마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주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멈추면 이 세상은 끝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먹거리들도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게 거의 뭐 80억이나 되나요? 이 엄청난 인구가 물론 뭐 차이는 있지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과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채소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뭐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바다의 고기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바닷가 사는 사람들 저 아프리카도 보니까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다 막 살이 쪘더라고 내가 보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지 막 그냥 고기들이 그냥 알을 얼마나 하는지 새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디 갔는데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니까 다 뭘 먹고 있더라고요. 먹고 있어요.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급처는 어디인가?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호주에 35년 전이네요. 처음 유학차 호주에 가서 몇 개월 지나는 돈이 다 떨어지고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가게 돼요. 도움을 어떻게 요청하느냐. 해결할,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찾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은 뭐냐.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호주에 가서 제가 하나님과 레슨을 받고 싶었던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다이렉토리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 한국에서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일도 없고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데 그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걸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난 당신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근데 기다림은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근데 온갖 유혹이 오는 거예요. 온갖 유혹이 누구한테 전화하면 도와줄 것 같은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 늘 생각나는 게 어떤 제가 호주를 떠나기 전에 어떤 교인이 저에게 했던

많이 꼭 있거든. 목사님 어려우면 전화 한 통 해달라고. 아, 그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는 막 하나님 음성전들 전화해 주세요, 전화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때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 꼭 전화해야 도와주나? 전화 안 해줘도 도와줘야지. 그런 야속한 마음도 있긴 해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유혹이 와요. 유혹이 많아요. 내가 약간만 어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액션을 취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근데 난 그걸 하고 싶지 않아. 지능이 직접 도우시라고 보고 싶어. 철저히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거를 레슨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동체, 나는 철저히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유혹이 찾아와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이렉트리로 공급하시는 걸 체험해요. 한 번도 아니고 너무너무 놀랍게 여러 번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 우리가 늘 먹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먹이셨다는 걸 경험할 때 전율을 해요. 평범한 일상인데 초월을 경험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일상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독특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제 삶은요, 그 이전과 이후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레슨이었어요.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추상적이지 않고 경험하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의 공급자가 되시느냐? 누가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주인이 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는, 애굽에 살 때는 바로 왕이 그들의 공급자였어요. 그럼 끊임없이 바로의 눈치를 보고 바로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바로에게 순종해야 먹을 게 주니까. 근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만나온 메추라를 내리신 이유는 뭘까? 이제 너의 공급자는 바로가 아니야. 이 세상이 아니야. 세상의 왕이 아니야.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여러분, 생존을 내가 책임지면, 책임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인생이 험해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나의 공급자인가. 여러분,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나 기본적인 필요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일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사치품을 구하라는 게, 명품 가방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고급 시계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사치품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소비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케팅이 탐욕을 부채질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삽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기도가 욕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대박을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날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너무 많은 양식을 소비하는 포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하루 종일 먹는 자매가 있더군요. 하루 종일 먹는 자매. 조그마한 자매인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배는 항공모함인가 봐요. TV에서도 하루 종일 먹방 프로그램에 있어요. 몇 개 돌리면 또 거기는 다이어트 상품을 팔고. 배가 고파야 먹는 게 아니라 지독한 욕구에 시달리는 거예요.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비축해 놓으려고 합니다. 탐욕이 식을 줄을 모릅니다.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독립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고 간섭도 받기 싫은 거예요. 인간은 기도를 싫어해요, 사실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소박한 기도예요. 탐욕적인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풀어오르는 허영심을 거두어들이게 하는 것.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저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감사의 기도죠. 초대교회는 음식을 나눌 때마다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감사로 바뀔 때 건강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이기심으로 바뀌기가 쉬워요. 기도하다 보면 나의 필요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놓쳐버리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만

늘어나는 기도. 여러분, 오늘 필요에 대한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는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풍요의 시대인데 비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졌어요. 감사가 희귀해졌습니다. 비교와 경쟁 문화가 감사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다가 불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만성적 욕구 불만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욕망과 충족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뭐 하나를 이루려고 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충족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지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얻어낸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짜장면 하나도 여러분 졸업식이나 되어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가족 중에 누군가 졸업식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먹을 수 없는 게 짜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졸업식 날 먹는 그 짜장면의 맛은 신비로운 거예요. 혀는 춤을 추고 배 안에는 축제가 벌어지는 그 짜장면 하나의 행복의 절정에 달하는 것이. 그날 아버지가 마음을 크게 써서 탕수육 하나 추구하는 날이면 아버지는 영웅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주문만 하면 즉시 배달이에요. 짜장면 하나 하면 집에 금방 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감동이 없어요, 짜장면에. 짜장면에 누가 감동을 해요, 여러분? 어쩌면 짜장면 맛은 이전보다 더 나아졌을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밀가루도요, 3등품 사면 냄새가 났어요. 지금은 마음의 심쿵이 없어졌어요. 얼굴에 환희가 없어요. 고작 짜장면? 여러분, 오늘 시대가 잃어버린 게 감탄사예요. 클릭 한번 하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세상, 모든 게 원하는 게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세상, 당장 성취하고 순간적 만족이 가능한 세상은 불행해진 거예요. 만족을 하긴 하는데 그 만족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때 찾아온 게 뭔지 아세요? 우울감이에요, 여러분. 왜 우울증이 이렇게 많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의 문제는 소유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욕망이 너무 커져버린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세상에 질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집어삼켜도 만족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의 맛을 음미하지 않습니다. 풍요에 치여 삽니다. 무한 리필. 거기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 그게는 동물적 감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심하게 소비하고 있을 뿐 아무도 음식을 음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리고 다이어트와 운동에 집착합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풍요로운 시대에 파묻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것을 참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밥도요, 너무 빨리 드시지 마시고요. 음미하십시오. 나물도 음미하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면 그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은 먹는 거는 가능한데 말은 못하게 하는 기도원이에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요, 식탁에 앉았는데 콩나물이, 나물이 말을 걸어요. 밥이 말을 걸어요. 주어진 것 하나가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저 주어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먹을 수 있다는 것, 소화할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식탁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주기 너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일용할 양식은 이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기 너는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요 다른 형제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라는 것. 우리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그리고 기도 안에 연대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지만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일용할 양식은 내 밥그릇만 챙기라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공동체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 세상의 가장 큰 불행에 가까운 관계마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오직 당신, only you. 자아를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아 중심의 세계에 형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르는 세상은 나만 있고 너는 없어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만 벌어지고 있는 이 파이 싸움, 뺏고 빼앗기는 전쟁, 상대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논리로 가득한 세상.
약탈극이 벌어지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세상 속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어서 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졌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많이 주신 이유는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성경에 4대 취약계층이 있어요.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들과 빈민들, 나그네들. 여러분, 오늘도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이 있습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이 연약한 이웃들을, 지체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잉여의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주제예요. 나누지 않으면 가진 것은 시험거리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쌓기만 하면 영적으로 위험해져요. 여러분, 만나를 쌓아놓는 순간 쓰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질이 쌓일수록 유혹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쌓아놓은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돼요.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웃의 가난에 책임을 느끼는 것, 그것은 자발적인 배품이 일상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행복은 없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많이 베풀라는 것은 많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연약한 이웃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일용할 양식은 영적 양식을 포함합니다. 현대인들은 먹고 또 먹어서,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항상 포만감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비만증이란 단순히 몸이 비대해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영혼에 비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지나치게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비대해지는 데 비해 영혼은 초라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고 먹어도 죽게 돼 있어요. 몸을 위해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함께 구해야 합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배불러야 합니다. 영이 죽으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죽은 몸이에요. 몸을 위해 먹어야 하듯이 영혼을 위해서도 양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밥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마다, 오늘 나에게 영혼의 양식도 함께 주시옵소서. 영혼의 힘을 얻어야 돼. 우리는 먹을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이렇게 정신적 질병이 창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을 방치해버린 채 먹는 것에만 올인하는 세상.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여러분, 먹을 것이 쌓여 있어도 식욕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잖아요. 왜 식욕이 없죠, 여러분?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식욕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동물과 다른 동물들과 다르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영혼의 힘을 얻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는 에너지가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의 힘은 엄청난 거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 그분을 주목하는 것. 그러다 보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질 때 우리는 모든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으면 세상의 유혹과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너지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배부르면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무수한 공격들이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리며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데 왠지 목이 마르고 공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배에 부르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야 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할 때마다 항상 목적이 분명하죠. 내가 왜 이걸 구하느냐는 거죠. 단순히 오늘의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생존 자체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용할

0: 양식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만족을 얻고 자유를 얻는 영적 포만감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노동은 기도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것을 몸으로, 삶으로,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때, 만약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해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나라를 세우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간순한 기도, 그러나 이 단순한 기도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기도를 매일 진지하게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이 기도가 이론이 아니고 허무한 어떤 그런 개념이 철학이 아니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 모두가 온몸으로 전율하듯이 경험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번 부산 수영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동방송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13 전남동부극 동방송 나라사랑 축제를 허락하시고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나라를 섬기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연에 출연하는 700명의 어린이 들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출연진과 봉사자들 그리고 참석한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오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축제를 통해 복음의 소망이 전해지고 지역 교회가 더욱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이 개인 경건의 시간을 다짐하셨을 텐데요. 상반기를 지나오는 동안 잘 지키셨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처음에 마음과 계획이 많이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교회마다 여름 사역으로 바쁜 계절인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집중 파종의 시기입니다. 이 여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육신의 휴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위한 계획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0: 근데 어떨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시원하니 좋구나.
1: 송영주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하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교회마다 여름 사역이 한창이죠. 다음 세대를 위한 집중 파종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을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발화하게 하시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고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작년 세대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작 작년 세대는 또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뜨거운 여름을 진하게

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계획들을 좀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복된 이 여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0: 세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박종호의 주님 알기 원하네, 그리고 향기로운 나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또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동북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드라마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이야기 드라마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시리즈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스크랜턴과 진덕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4화 스크랜턴과 진덕기.

0: 1890년대 조선,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 서양의 문물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는 언제나 혼란과 오해를 불러오는 법, 낯선 외국인들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1: 저 양놈들이 애들 잡아가지고 납치해 간다는 말 못 들었어?
2: 잡아가서 아이를 해보여서 양으로 쓴답니다.
1: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마을 애들 다 잡아먹힐 거야.
2: 이대로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가서 쫓아내자고요.
1: 아, 직접 저 병원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끌고 나와야 합니다.
0: 분노한 군중들은 소문의 근원인 정동병원을 향해 몰려갔다. 하지만 병원의 입구를 막아선 이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갈 곳 없는 병자들이었다.
3: 아, 제가 내 몸뚱아리를 걸고 맹세한다 안 합니까? 여기

0: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
1: 너도 한 패인 거 우리가 모를 것 같아? 우리를 그냥 바보로 아는 거야?
0: 답답한 사람들아. 우리를 놓기 위해 온 거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 됐고 비켜.
0: 안돼.
1: 아 비키라니까. 저 문만 열면 됩니다. 아 밀어 붙이자고요. 모두 밀어요.
2: 밀어.
3: 군중의 분노는 점점 격렬해졌고 급기야 병원의 문을 부술 듯한 기세로 몰아붙였다. 그 순간이었다. 어느새 날아온 돌에 병원의 유리창이 산산히 부서졌다.
1: 누구야? 누가 돌을 던진 거야?
4: 거기 숨어있는 거 다 알아. 나오라고. 나와.
3: 군중 뒤편에서 누군가 소리치고 있었다. 바로 어린 전덕기였다. 전덕기의 외침에 군중도 함께 소리쳤다. 그때 병자들을 돌보던 스크랜튼이 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왔다. 그는 예상치 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5: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1: 여기 도대체 왜 온 거야? 어? 뭘 뺏어가려고?
5: 뺏어가다니요. 저는 오히려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이상한 소문을 들으신 걸로 압니다. 아이들을 잡아가다니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6: 그러면 대체 그 약들은 뭐요?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요?
5: 한의원에서도 약재료를 구해 약을 만들듯 서양에서도 필요한 약을 만듭니다. 제가 직접 들고 온 약들이지요. 원하시면 한 분씩 들어와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에 병자들이 있으니 소동은 멈춰주십시오.
3: 소문 속 괴물이 아니라 온화하고 자상한 미소를 지닌 외국인이 나타나자 군중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그의 입에서 자연스러운 조선말이 나오자 사람들은 점차 의심을 거두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아이가 있었다. 돌을 던졌던 소년 전덕기였다.
7: 저렇게 요상한 말들로 사람들을 흘린단 말이야. 아마 내일은 더 많은 아이들을 잡아갈 거다.
4: 그런데요, 웃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는데.
7: 절대 홀리면 안 돼. 알았어? 에휴, 너 같은 어린애들 몇 명이고 잡아간 줄 모른단 말이야. 혹시라도 저 사람을 보면 바로 도망쳐야 된다. 알았냐, 덕기야?
4: 네.
3: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고 진덕기는 담장 너머로 병자를 돌보는 스크랜튼을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눈과 마주친다. 전덕기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달아났다. 그의 가슴 속에 전에 없던 감정이 소용돌이친다. 두려움 대신 떠오르는 것은 스크랜튼의 부드러운 미소였다.
7: 토끼야, 아유 아까도 왜 그렇게 얼어붙었어? 응? 돌을 던졌으면 당당해야지 이놈아.
4: 그런데 외국인이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미소를 지으면서.
7: 그게 다 그 교활한 수작이라고. 아이고, 절대 믿지 말라고 했잖아 삼촌이.
3: 그때였다. 스크랜튼이 덕기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5: 혹시 네가 덕기니? 어제 유리창을 깬 사람을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네가 던졌다고 하는구나.
4: 그게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5: 창문이 깨지는 바람에 병자들이 추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0: 아니 그건 덕기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던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1: 아, 그래요? 누가 그랬는지 혹시 보셨나요?
0: 아, 그건 나도 잘 모르죠. 덕기야, 뭐해? 얼른 수 동기지 않고.
2: 삼촌을 바라보는 전덕기의 눈빛이 흔들렸다. 삼촌이 당황하며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비싼 유리창 값을 물어줄 형편이 못 되는 까닭이었다.
1: 그렇군요. 혹시 누군지 기억나면 알려주세요. 참, 저희 병원으로 수탄가 많이 가져다 주시겠어요? 값은 지금 치르겠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이 무거운 걸 직접 들고 왔구나. 저기 창고에 좀 넣어주겠니?
1: 덕기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무거운 숯가마니를 병원의 창고에 내려놓았다.
0: 고맙구나. 자, 여기 수고비다.
2: 아니, 숯값은 이미 치르셨잖아요.
0: 그건 숯값이고, 이건 직접 가져다 준 수고에 대한 고마움인 거지. 아...
1: 언제나 아이를 부려먹으려는 어른들만을 겪어온 덕기에게 스크랜턴의 행동은 너무나 낯설고 신기했다.
2: 제가 이걸 받아도 됩니까?
0: 그럼, 당연하지. 혹시 창고 정리도 해줄 수 있겠니? 진료하느라 저 물건들 정리할 시간이 없구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수고료는 넉넉히 주마.
1: 덕기는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병원에서 여러 잡일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병자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스크랜턴의 모습을 보며 덕기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음을 깨닫게 된다.
0: 덕기야, 우리 딸이 요즘 조선어 공부에 한창인데 네가 좀 가르쳐주면 어떨까?
2: 예? 저는 하인일 뿐인데요.
0: 우리 집에서는 그런 구분을 두지 않는단다.
1: 덕기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마침내 그는 스크랜턴의 딸과 함께 한글로 쓰인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2: 예수님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사셨군요.
0: 그렇지. 내가 가장 닮고 싶은 분이야.
2: 그래서 먼 타국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는군요.
0: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중이지.
1: 덕기는 서양인들이 무섭다는 소문과는 달리 스크랜턴이 결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신분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다.
2: 저도 스크랜턴 목사님처럼 살겠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1: 스크랜턴은 미소를 지으며 덕기의 손을 잡는다. 유리창에 돌을 던졌던 소년의 손은 매우 거칠었다. 그 깨진 유리창을 새 것으로 바꾼 지 4년 만에 진덕기는 스크랜턴 같은 목사가 되기를 결심한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4화 스크랜튼과 진덕기 출연 임황건, 김효섭, 최웅, 유춘희, 이은영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네, 나라사랑축제가 오늘로 딱 21일, 3주 남았습니다. 아, 저희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저희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또 손도 바빠지는데요. 잔치를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도록, 마음껏 누리고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결정해야 될 것들을 지금 결정하고 또 문제들은 풀어나가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공연입니다. 어떤 잔치자리 가면 먹을 것도 없고 또 손이 가는 음식도 없고 하는데요. 이 나라사랑축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으니까요. 마음껏 소문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네, 손붙잡고 많이들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축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 저희가 단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희봉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86강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배경

0: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한국 민족에 전래된 시기는 민족의 암흑기죠. 1894년 동학란의 실패는 뒤이어 청일전쟁 그리고 1904년 너일전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승리하여 아시아 최강대국이 되지요. 미국은 러시아의 남진정책 견제하기 위하여 일본과 미일 태프트 비밀협약을 1905년 7월에 맺고 영국 역시 일본과 영일동맹을 1905년 9월에 맺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열강이 일본의 한국 보호조치를 승인하지요. 그동안 일본을 배척하고 친러시아 전책을 추구했던 민비황후가 일본 자객의 칼에 의해 살해되고 그 시신은 잿더미가 됩니다. 불안한 고종황제는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을 가지요. 그런데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으로 한국은 애교권이 박탈당하고 1907년 8월 한일신협약으로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이 됩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다 새로운 신앙운동, 즉 내면적인 신앙 성숙을 위한 회개운동이 싹트게 된 것, 이게 평양대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그 시대 미국 선교사들의 신학적 배경은 사경회와 학생자원운동의 영향을 받은 근본주의 신앙, 청교도 신앙이죠. 그래서 평양신학교 설립자 마포 삼열 박사는 기독교 선교 50주년을 맞이해서 나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후배 선교사들 그리고 조선의 목회자들에게 근본주의 정통신학 지킬 것을 강곡하게 당부를 합니다. 이처럼 초기 선교사 신학적 배경은 성경의 절대 권위 그리고 엄격한 청교도적 신앙입니다. 한국 초기교회 부흥운동의 또 하나의 신학적 배경은 전천년 종말 신앙이죠. 원래 장로교의 전통적인 내세관은 무천년이지만 평양신학교의 종말론은 전천년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사경의 운동으로 회심하고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신앙의 온도는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건강한 성인의 몸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36.5도입니다. 아이들은 좀 더 높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훨씬 많아서요. 아이들은 좀 더 높고요. 60세 정도가 지나면 온도가 조금씩 더 떨어지게 됩니다.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아주 크기 때문에 특별히 암 환우들이나 이런 분들은 몸의 온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온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따뜻한 걸 먹거나 또 온욕을 하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온도는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며 너희들의 신앙의 온도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흑인 인권 운동가였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한때 자동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온도계 역할만 할 뿐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시계를 돌려보면 교회는 이 사회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을 품고 보듬었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울 때 교회는 많은 사람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군부와 독재에 맞서서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할 때 교회만은 뜨거운 심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지표조차도 온도조차도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에서 더 점점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잃지는 않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들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보다 좋지 않는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냉랭한 가슴,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는 라오디게아 교회 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보아서 교회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보이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온도, 신앙의 온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일곱 교회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계시록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제가 앞부분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운 책, 두려운 책, 이단들이 이용해 먹는 책, 아,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책, 어려운 책으로 생각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심플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면요. 요한 사도는 판모섬, 파랑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판모섬에서 채석장에서 지금 유배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가장 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형시키지 않고 평생 노역하는데 매일 죽음의 위협이 있는 위험한 채석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생의 말년에 판모섬 채석장에서 돌을 캐며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는데요. 그는 그 속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계시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편지로 장문으로 써서 그걸 어디에 보냅니까? 예배소 교회에 보내게 되고 위로 보면은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라오디게아 총 몇 개 교회입니까? 일곱 개 초대교회 일곱 개 교회로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순서는 어떤 순서냐면 그 당시에 로마 우편 시스템의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로마의 길을 사도 요한은 어떤 길로 삼았습니까?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길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교회를 오면서 익숙한 길로 지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곽도로를 타고 운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내를 관통해서 운전해 오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일상에서 일하기 위해서 많은 길들을 지나쳐가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우리는 그냥 생업의 길, 내가 필요를 위한 길로 삼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처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가는 길, 또 있는 장소,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5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은 네 종류가 있다는데요. 차가운 사람, 미지근한 사람, 따뜻한 사람, 열정적인 뜨거운 사람.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한때 뜨거웠어. 나는 한때 시원한 냉소 같은 사람이었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먹여 살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과 경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빠지고 사람이 그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없이도 교회가 충분히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용중앙교회, 주님 없으면 광용중앙교회를 소개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모였어요. 하나님이 왜 저를 이 교회로 보냈습니까? 저를 위해서 보냈습니까? 아니요, 주의 일을 위해 보냈죠.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이 교회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빠지면 우리 만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빠지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빠지면 모든 순과 교구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의 강남. 이었습니다. 시설과 이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 스펙타클이 로마 다음 갈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모든 게 충분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뭘까요? 물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물을 두 군데서 끌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치료와 생활 용수를 위해서 저기 히에라폴리스 파묵갈레가 있는 목화의 성, 저기 보시면 하얀색 석회질이 가득한 여기에서 원천수를 수로를 통해서 밑에 보이시죠? 수로를 뚫어가지고 14km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저기 골로새에 있는 만년설에서 차가운 생수를 관을 뚫어가지고 돌에다가 관을 심어가지고 집을 파봤는데요. 집에 그 수로관이 지나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상수도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대단하게 물을 끌어왔는데 문제는 이 물이 그 뜨거웠던 물이 14km를 오픈 데서 타고 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많은 토사와 석회질이 섞여서 쓸 수 없는 물로 변질되어 있었고 차가웠던 얼음 냉수가 18km를 관으로 타고 오면서 많은 석회석을 함유하면서 끝내 라오디게아에 와서는 사람들이 마시면 구토를 일으키는 아주 안 좋은 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그 당시의 세상의 모든 걸 보시고 꼭 너희들이 이 물 같지 않니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온도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온도를 잃음으로 뭘 잃었어요? 그 물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뜨거운 물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원천물이에요.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차가운 생수는 모든 피조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온도를 잃어버리면서 자기의 효용 가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전에 첫사랑은 참 뜨거웠고 예전에 정말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정말 멋진 인생이었는데 그 온도를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미지근한 사람이 되었고 나 한 사람도 유지할 수 없는 나만 흥근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다 전락했다는 주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강사로 오셨던 정성진 목사님 장석교회 출신이라 제가 조우가 있어서 한 1년 반 전에 구례에 목회자들 수련회 강사로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구례에 가서 그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전국에 있는

나는 약 30개의 교회를 내가 다 가봤어. 소문만 나면, 부흥만 한다는 교회가 있으면 다 가봤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 공통점이 뭔것 같아, 김 목사?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그 모든 교회들의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온도가 아주 높았다는 거예요. 찬양의 온도가 아주 높고, 기도의 온도가 아주 높고, 선교의 온도가 아주 높고, 헌신의 온도가 아주 높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어때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고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 뜨거움을 잘 유지하며 목회를 잘할 것이라고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도는 어떻게 식어갑니까? 온도는 한 사람이 그 적정 온도를 잃어가면 그 적정 온도가 잃어가는 사람에 맞춰서 온도는 내려갑니다. 온도는 식어버린 사람, 미지근한 사람들을 기점으로 그 사람들을 따라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열정이 있고 차갑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온도를 기점으로 거기에 맞춰져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온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미지근하여서 뜨거운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차가운 사람들을 자기 수준으로 밀어 올려서 다 우야무야 만드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각자의 고유한 온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금요일이 휴일이었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고 오후 4시까지 교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실은 담임 목사에게 휴일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일도 교회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나 혼자 있겠지 했더니 주일학교에 가보니까 우리 교육장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성경학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 저야 저지만 정말 열정이 살아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부서들이 살아나지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열정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원함의 그 극치는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마다 뜨거워졌고, 우리 주님이 계신 곳마다 아주 사람들이 행복한 시원함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 열정의 절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나음을 입었던 것. 입니다. 우리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온도를 유지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7절 보시죠.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 소아시아에서 모든 교회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라오디게아에 그 당시에 모든 금이 모이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 키케로가 자기의 금을 라오디게아 은행에 맡겼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니까 스위스 뱅크에 돈을 맡기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부호들 정치가들이 자기의 은닉 자산을 라오디게아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금이 넘쳤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의과 대학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만든 안약. 부르기아 가루라는 안약이 세계의 만병통치약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들이 글로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검은 양털로 만든 모직 코트는 지금의 에르메스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주고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교회는 부자들과 헌금이 넘쳐났고 라오디 교회는 엄청난 건물을 짓습니다. 사진 한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발굴이 끝났는데요. 보시면 그 교회 터의 규모가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교회 규모의 20배 정도, 10배에서 20배 정도를 압도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조각은 대리석입니다. 밑에 있는 침례탕조차도 대리석으로 전체가 다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3D로 만들어 보니까 그 당시에 3층 건물로 교회를 지어 놨습니다. 겉으로 볼 때도 대단했고 안으로 들어가 봐도 시설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실은 우리 교회도 대석 한 조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든 바닥을 벽체를 침례탕을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들은 충분하다, 부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겉으로 볼 때 너희들은 부자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교수님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지식의 정말 어른이죠. 자, 이분은 평생을 자기의 지성을 숭상했고 또그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렸고 암뿐만 아니라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병에 걸려서 시력을 곧 잃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쁜 손주는 불치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걸 본 이어령 교수님은, 아, 내 지성, 내 명예, 내 권력으로 내 가족을 한 명도 살릴 수 없구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없구나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죽어가던 딸이 하와이에서 요양하면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합니다. 아버지, 나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도 그분이 딸의 소원을 듣기 위해서 하와이로 날아가고요. 하와이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 예배에 출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배한 후에 홀로 남아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내 딸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 자랑해온 제 지성을 내려놓고 당신의 종으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딸의 눈을 열어주세요. 딸이 보게 됩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쓴 책들이 두 권 있는데 혹시 화면에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한 권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아, 내가 아는 지식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 하지만 영성, 영안이 열어질 때만이 내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 두 권의 책을 남기고 이분은 지금 주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야, 우리 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유명한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네요. 금, 옷, 안약. 자,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내게서 사라. 그런데 이 사라라는 단어가 거래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에게 청하라라는 단어예요. 은혜의 단어예요. 경제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나에게 청하라. 너 세상에서 그 안약 살려고 많은 돈을 지불했지? 신약을 위해서 몇천만 원 썼지? 너 모피 살려고 수백만 원 들였지? 너 그 섞인 안 좋은 금 살려고 네 재산을 탕진했잖아.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은 불로 연단한 믿음이다. 나에게 있는 옷은 검은색 모피가 아니라 거룩한 흰 옷이다. 나의 안약은 눈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안을 열어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 나에게 구하라. 따라서 읽을까요? 나에게 구하라. 이걸 세 번 반복해요. 나에게 사라, 나에게 사라,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구하라를 세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어느 역사 시대 속에서도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외국을 나갔을 때 코리아 하면 설명을 되게 길게 해야 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야. 그러면은 그래, 그런 나라가 있었어? 그런데 요즘은 코리아 하면 오 마이 브라더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진 한 장 찍자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처럼 으리으리한 건물과 성도의 숫자와 재정을 잘하는 교회가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0: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깊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 2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다 보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교회 문 밖에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 문 밖으로 밀려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오늘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서?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데 이 문바퀴, 교회 문바퀴란 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 문바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심령의 바퀴라는 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장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홀만 헌트라는 작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명화인데요. 이게 원본이고요. 이 등불을 들고 문을 놓고 하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원본 때문에 옆에 있는 이런 카피본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복장을 한 분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의 원작이 바로 이 그림,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나중에 집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그림을 원 이미지로 볼수 있는데요. 확대해 보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에 문고리가 없다. 그럼 문고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밖에서 예수님이 노크해도 문을 열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저기 있는 찔레꽃을 보면요. 찔레꽃이 문에 아직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찔레꽃이 피고 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피어 있고 하나는 져 있어요. 근데 몇년 동안 그 찔레꽃이 그대로 문에 붙어 있다면 그 문이 몇년 동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등불을 들고 있으니까 낮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이에요. 깊은 새벽까지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문 앞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장면을 이 화가가 그렸습니다. 이 화가는 오늘 본문 20절을 너무나 깊게 묵상하다가 이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두 가지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후광, 구원의 빛이 있고, 손에 들고 있는 말씀의 빛, 이두 생명의 빛이 여전히 그 집을 비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 가정의 문을,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문을 여시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교회에 모셔드리시고, 주님이 그러면 너와 더불어 어떻게 하겠다? 먹겠다. 너와 더불어 함께 먹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살과 피를 찢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번 7, 8, 9, 14개월간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 시간을 우리는 결단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한 번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노크하시고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93-5888번 061-793-5888 광영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당신이 잘 되거든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술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요셉을 기억해서 일찍 풀려났다면 요셉은 그저 평범한 히브리 청년으로 살다 기근에 휩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이라는 가장 안전한 금고에 잠시 보관하셨다가 가장 귀하게 쓰일 타이밍에 꺼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떼어놓으신 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을 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당장에 풀기보다 그곳에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단일하고 변하지 않는 계획인데요. 우리는 전체 설계도 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고 있지만 건축가는 집의 완공된 모습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멈춤은 건축 허가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혼란은 완성을 위한 과정일 뿐 설계도 자체가 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썸머 스페셜로 진행되는 극동방송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연은 썩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떫은 맛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깊게 배어드는 발효의 시간이었습니다. 조급하게 꺼낸 빵은 설익지만 충분히 숙성된 영혼은 주변의 배고픈 이들을 모두 먹일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발효되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인생에 특수 세공을 하고 계십니다. 귀한 보석일수록 세공하는데 훨씬 오래 걸리고 과정도 까다로운데요. 지금 겪는 고통은 당신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인생에서 일시 정지 버튼은 종료 버튼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연처럼 인생이 멈춘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음 장면을 위한 무대 장치를 옮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대 뒤가 분주할수록 무대 위에서의 공연은 더욱 화려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점을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로 이어진 선을 보십니다. 오늘의 고통은 아픈 점 하나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점들을 이어 당신의 인생 전체라는 아름다운 선을 이미 그려놓으셨습니다. 보이는 것만 붙잡다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손길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 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

어린이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전도서 제5장
1: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여

0: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1: 제6장.
0: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가 집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1: 제7장.
0: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0: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1: 제 8장.
0: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구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2: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0: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1: 제 9장.
0: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0: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1: 제10장.
0: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련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

0: 할 것임이니라. 전도서 제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제12장.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0: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빨리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늘 앞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냥 버티는 기다림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조급했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찬양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곡 듣고 왔습니다. 김도현의 그 광야로 띄워드렸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오늘 이밤 우리에게 그 믿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가운데 그 믿음을 다시 붙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임성규의 음성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고 달빛마을 짐니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서머 스페셜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시편 27편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541번님, 안녕하세요.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할게요. 하시면서 기도 제목도 같이 남겨주셨는데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건강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사연도 남겨주셨습니다.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3889번님께서도 아멘, 주님과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주시면 들려드리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6541번님께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찬양입니다. 조준모의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조준모의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함께 들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한 목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끝곡은 Audrey Assad가 부르는 Abide With Me. 영어 찬송과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밤, 내일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서원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참빛이 영혼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은 빛을 향해, 미움은 어둠을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 함께 하시죠.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의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며 함께 나눈 찬양 승리라는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디바솔의 그래도 가자 함께 듣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귀한 계명을 붙잡고 승리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빛으로 비추고 계신 주님 앞에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다양한 찬양과 또 다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이은수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이렇게 좋은 날 호산나 싱어즈가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조준모의 찬송이었고요.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주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신나게 함께 찬양했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4682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나눌게요. 내 삶은 주의 것 이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는 내 삶의 노래로 청취자분들 모두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귀한 문자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들으면 좋을 찬양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취자분들 응원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신청하신 찬양 김명선이 찬양합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이재현이 찬양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늘도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풍성한 찬양 나누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를 나눈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더욱 거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그 빛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모형 토끼를 쫓는 경주에서 오랜 기간 우승을 차지한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사냥개가 언제부터인가 경주에 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같은 우리에 갇혀있던 개가 말을 걸었습니다. 왜 경기에 참여하지 않아? 왜지? 나이가 많아서 그래? 사냥개는 대답을 했죠. 나이는 무슨, 나는 마지막으로 나갔을 때도 우승했어. 그런데 왜 경기에 나가지 않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뭔가? 마지막 질문에 우승한 사냥개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쫓아간 토끼가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 모형이더라고. 그날부터 나는 의욕을 잃어 경주에 나서지 않네. 돈을 보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윌가의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 존 보글이 자주 사용한 예화라고 하는데요. 세상에서의 성공도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믿음은 더하겠죠. 모형 토끼를 쫓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푯대를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향해 단단히 세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진정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오늘 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페트라의 Ancient of Days 들으셨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표현이 참 묵직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계셨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바로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앞날도 그분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알 수 없는 내일이 두렵더라도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도 그분 손 안에 있고 우리 모든 존재가 그분 손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주 달래신 그 십자가, 플랜팅 월십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마커스의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들으셨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스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5703번님께서 저희 딸 혜린이가 영국에서 유학 중인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은혜 찬송 듣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멀리서, 그것도 영국은 되게 유학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야, 여기서 유학 마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His Plan의 나의 기도, Isaiah 61의 삶의 예배, We Love의 작은 불꽃 하나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번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웃을 향한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오래 참음을 여러분과 테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조준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송경민 목사님의 앨범 중에서 인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주 오래 참음이라는 그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도 여러분과 방송을 하면서 내 삶에서 온전한 인내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오늘의 말씀인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제가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 나눴어요. 오래 참음이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한 인내, 오래 참음으로 날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도 많이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맺은 그 열매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께 찾아올게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상의 일들, 쓰레기를 내놓아야 하고 먹고 나면 그릇을 닦아야 하죠. 언젠가부터 이런 평범한 일들에 시간을 빼앗긴다는 불만은 성공을 위해 더 특별한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강박과 불안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특별하고 멋진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하고 멋진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일상 속에 허락된 작은 섬김을 통해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피아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Matt Redmond의 Nothing But The Bloo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참 아름다워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명연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반동연의 오직 그분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연희엘의 양념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리컬러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띄워드리고요. 여섯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0: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따라갈 만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참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할, 알아야 할 그런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세상의 일들 가운데 길이 보이죠?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달콤하고 그러면서도 오묘하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갈 길 몰라 답답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주장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을 또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1, 2, 3, 4.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결단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안방의 성도 여러분들께도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또 탈북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의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줄의 응원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3937 성도님, 그리고 부산에서 7724 성도님, 또 제주에서 오셨네요. 제주극동방송 통해서 북방선교에 대한 귀한 마음 항상 품고 있는데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0208 성도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하는 코너 이어드리고 있죠.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지 7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요. 그 열매로 이 대한민국 땅에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지금까지 보내주셨고 수많은 탈북민 교회들도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계속 더 많이 필요합니다. 탈북민 교회와 성도분들이 복음 통일의 주역으로 자라나고 또 이 땅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해야겠지요?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매주 각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교회는 멀리 대구까지 가겠습니다. 어느 교회지요?
1: 네, 대구에 있는 상인제일교회입니다. 그 대구 달서구에 상인동이 있다 그래요.
0: 네.
1: 그 상인동에 세워진 탈북민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1이라는 것에 최고라는 의미가 있죠.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탈북민교회가 되자라는 의미를 이름에 담았습니다.
0: 예, 영남 지역 첫 번째 탈북민교회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우리 지금 한국에 한 70여 개의 탈북민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중에 남한 출신 목회자가 세운 탈북민교회가 30% 정도가 됩니다.
0: 네. 네,
1: 그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예.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러면 역사도 꽤 오래됐겠네요. 네. 교회들 중에는. 목사님 한번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목사님 성함은 김정환 목사님입니다. 통합 측에서 신학을 하셨고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90기 졸업이네요.
0: 네.
1: 그리고 목사님 특별히 학교를 졸업하고 13년 정도를 남한교회를 섬기셨고요.
0: 네.
1: 그리고 2004년경에 대구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 우연히 학교 선배로부터 지금 탈북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을 섬기는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래요.
0: 예.
1: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대구 하나센터의 전신인 대구 북한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정착 도우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특히 목회자분들이 이 탈북민 정착 도우미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도와주시는 거죠?
1: 보통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오면 정부 기관에서 신원 조사를 받고요.
0: 네.
1: 그리고 안성의 하나원이라는 통일부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세 달 동안 정착 교육을 받습니다.
0: 네.
1: 그런데 한국 사회를

0: 세 달 만에 안다는 게 거의 그렇죠.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분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배정이 되긴 되는데 그 지역에서 이분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1: 예.
0: 네, 그곳에 등록이 되어서 정착 도우미로 활동하게 되면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동사무소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또 일정 기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1: 지원 받을 수 있도록
0: 맞습니다.
1: 하는 거죠.
0: 네. 네. 그리고 담당 형사와 만나는 것, 휴대폰 개설하는 것, 은행 업무 보는 것 참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안내가 필요한데
1: 네.
0: 그런 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정착 도우미가 하게 됩니다.
1: 그래도 맨땅에 네가 알아서 부딪혀라 이런 게 아니고 곁에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우미 분들이 계시니 참 다행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예.
0: 지금은 이런 에피소드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한국에는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1: 네.
0: 똑같은 네모 건물이죠.
1: 네.
0: 그리고 숫자만 기록돼서 구분을 하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잠깐 일을 보러 밖에 나왔다가 본인 집을 찾아 돌아가야 되는데 집들이 다 똑같이 생겨서 간혹 집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 네.
0: 네, 그럴 때 또 정착 도우미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그 집을 안내해 주고
1: 네.
0: 예전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아마 그런 에피소드가 이 김 목사님께도 있었나 봐요.
0: 네네.
1: 네. 자, 그런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도 이어졌을 것 같아요.
0: 네.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일반 남한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탈북민 분들을 한 분, 두 분 이제 본인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1: 네.
0: 그렇게 해서 탈북민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 사실 탈북민 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같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쉽지만 않으셨었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북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1: 그러니까요.
0: 우연한 교회 선배 부탁을 받아서
1: 네.
0: 이 정착 도우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이제 탈북민 교회로까지
1: 네.
0: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1: 자, 그렇게 또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대구 상인제일교회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에 세운 목적과 비전 함께 살펴볼까요?
0: 네, 우리 목사님 네 가지 목적을 비전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부모, 형제, 친척이 있는 북한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1: 아멘.
0: 두 번째, 지역과 사회를 위해 섬기는 교회. 세 번째, 사람의 통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네 번째, 복음 통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북한이 열리면 우리 성도님들의 고향으로 달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1: 아멘. 자, 이런 비전을 품고 있는 대구 상인제일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사역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주요 사역이 어땠는지 또 올해 사역 계획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교회가 세워진 지 21년이 되었으면 무엇을 안 해봤을까요?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해오셨을 것 같지요?
1: 예.
0: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은 교회 사역으로 우리 탈북민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착 도우미,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역을 접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합니다.
1: 네. 이제
0: 첫 번째는 교회 사역이고 두 번째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NGO 사역을 함께 하고
1: 네.
0: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끌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기도.
1: 그렇죠.
0: 그래서 첫 번째 중점 사역이 중보기도 팀입니다.
1: 네.
0: 특별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문제, 남한에 정착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 이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분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특별히 상인제일교회는 성경필사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요.
1: 네.
0: 성경필사를 하는 중에 북한 교화소에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 성도님이 성경 필사를 신약을 다 마쳤는데
1: 예.
0: 그 이후에 교화사에서 풀려나게 됐다는 간증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이런 간증이 마음에 있으면 더 열심을 내게
1: 맞아요.
0: 되잖아요.
1: 네.
0: 그리고 특별히 지역교회와 연계해서 그 지역에 정착해 있는 탈북민 가정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1: 네.
0: 사실 우리 탈북민 이웃들에게 가장 절실한 날이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나잖아요.
1: 네.
0: 가족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명절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 일을 17년

0: 7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와, 예.
0: 그리고 대구에 계명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1: 예.
0: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연계해서 우리 탈북민 이웃들에게 김장김치, 햅쌀 나눔을 1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송년회 밤을 개최해서 우리 탈북민 이웃들에게 문화 공연을 보여주고,
1: 네.
0: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고요. 우리 반찬 나눔 사역, 그리고 각종 경조사 지원을 통한 전도 사역. 여러분, 이렇게 보면 딱 NGO
1: 그러네요.
0: 성격이 드러나죠?
1: 네.
0: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 목사님이 해오고 계십니다.
1: 참 대구 상인제일교회가 이 수많은 사역들, 특히 탈북민 정착과 또 지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물질도 필요할 텐데,
0: 그렇죠.
1: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재정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어떻습니까?
0: 사실 탈북민 교회가 20년 넘게 사역을 지속해 올수 있었던 중요한 목록 중에 하나는 주변 교회와 또 마음 있는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재정적인 어려움이 참 많이 있죠.
1: 네.
0: 우리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교회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있는 상황이어서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교회가 섬기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마음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것은 이제 참 감사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하나님, 공간을 넓혀 주시옵소서.
1: 네.
0: 계속해서 탈북민 이웃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참 비좁은 공간, 그리고 낡은 공간 때문에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1: 예. 보니까 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교회의 좀 낡은 공간을 카페처럼 꾸며서
0: 예.
1: 지역에 이제 탈북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주셨어요.
0: 예.
1: 그러려면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할 거고, 각종 기자재도 필요하고, 커피 뭐 관련 도구도 필요하고.
0: 그렇죠.
1: 예,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마음에 지금 감동 있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대구 상인제일교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대구 상인제일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특별히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첫 번째
1: 네.
0: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우리 상인제일교회 탈북민 여성 집사님의 남편이 지금 간암 말기로 투병 중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근데 이 남편분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상태라 그래요. 이 기간
1: 네.
0: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상인제일교회 탈북민 성도들이 우리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매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선한 응답이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상인제일교회가 올해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정환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목사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시간 짧게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함께 소개해주신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다음 주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초고속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을 앞세워 TSMC 반도체 공장 건설의 속도를 내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도를 겨냥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새 최고 지도자로 강경파인 칼릴 알하야를 선출하면서 중동 휴전 협상과 향후 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영국의 앤디 버넘 신임 총리가 취임하며 지방 분권과 재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경제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동정세와 중일관계 변화로 인천공항의 환승객이 크게 늘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국관광공사가 K리그 경기 관람과 지역 여행을 연계한 체류형 스포츠 관광 상품 K리그 트립데이를 본격 운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일리엔K 보도입니다. 북한 청년들이 한국의 영상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낡은 노트텔을 구해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일본과 대만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의 공장을 빠른 속도로 건설하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공장은 지난 2022년 착공 이후 2년 8개월 만에 본격 가동에 들어갔고 대만 가오슝의 최첨단 2나노 반도체 공장도 착공 3년여 만에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공장 부지의 농지 용도 변경을 불과 4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용수와 전력 공급 기반도 기업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구축했습니다. 대만 역시 기존 정유 공장 부지를 반도체 단지로 전환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한 달 반 만에 끝내는 등 인허가 절차

절차를 대폭 단축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확산으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자 TSMC는 앞으로 5년 동안 공장 25개를 추가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과 행정 절차를 지원하며 공장 건설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풍부한 용수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존 반도체 산업 생태계까지 갖춘 점도 공장 유치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 경쟁을 벌이는 만큼 우리나라도 인허가 절차와 기반시설 조성을 서둘러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수도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우크라이나도 드론 약 400대를 동원해 러시아 모스크바 일대를 공격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공격용 드론으로 모스크바 인근 산업단지와 물류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향해 한 달 생산량을 웃도는 규모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양측 모두 상대의 핵심 기반시설을 겨냥하는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물류창고를 공격하면 러시아가 미사일로 보복하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드론 공격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물류와 산업시설까지 공격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쟁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상호 보복이 이어지면서 양측 모두 수도권 방공망과 핵심 기반시설 방어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장거리 타격이 계속되면서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홍해 입구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봉쇄될 경우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우디는 최근 홍해 항로를 통한 원유 수출을 크게 늘리며 중동산 원유를 아시아로 공급해 왔는데 이 항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하는 핵심 수송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봉쇄가 현실화하면 운송거리와 보험료가 함께 오르면서 원유 수입 비용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홍해를 지나는 선박의 전쟁 위험 보험료도 이미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수급과 물류비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후티 반군이 실제로 해상 봉쇄를 실행할지 선박 공격을 재개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만큼 국제사회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새 최고 지도자로 강경파 인사인 칼릴 알 하야를 선출했습니다. 알 하야는 전임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가 사망한 뒤 지도부를 이끌어온 핵심 인물로 그동안 이스라엘과의 인질 교환과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 측 대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마스 내부에서도 이스라엘의 더욱 강경한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선출이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무장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군사력을 재건하며 이란 등 우호 세력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마스는 2023년 가자 전쟁 이후 큰 피해를 입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아왔지만 지도부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 하야가 휴전 협상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도부 교체가 앞으로 휴전 협상은 물론 중동 정세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영국 노동당의 앤디 버넘 대표가 제59대 영국 총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버넘 총리는 첫 대국민 연설에서 브렉시트 이후 10년 동안 영국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었다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경제 모델을 통해 국가를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내 향후 10년 국가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 분권 확대와 재산업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교육과 취업,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직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국방협력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해상 운송 문제를 논의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국의 지원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버넘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유럽 주요 국들도 잇따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영국의 새 정부와의 협력 확대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동정세의 불안과 중국, 일본 관계 변화의 영향으로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해외 환승객이 크게 늘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환승객은 지난해보다 22% 이상 증가했고 아시아나 항공과 저비용 항공사들의 환승객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후 두바이와 도하 등 중동의 주요 허브 공항 이용이 줄어들면서 유럽과 미주를 오가는 승객들이 인천공항으로 이동했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로 중국발 일본행 환승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고유가로 항공권 가격이 오르면서 직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환승 노선을 선택하는 여행객도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원화 약세로 한국 경유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도 환승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항공업계는 환승객 증가가 고유가와 고환율로 위축된 해외여행 수요를 일정 부분 보완하며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노선 확대와 환승 서비스 개선을 통해 관련 수요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경기 관람과 지역 여행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K리그 트립데이를 본격 운영합니다. 이 상품은 축구 경기만 보고 돌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관광과 숙박, 먹거리 체험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는데요. 지난 5월 시범 운영에서는 FC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이 대전을 찾아 경기 관람과 지역 명소를 함께 둘러보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K리그 경기로 대상을 확대해 당일형과 1박 2일 체류형 상품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블루라인파크, 전주에서는 한옥마을과 완산벙커 등을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경기 관람을 지역 소비와 관광으로 연결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새로운 스포츠 관광 모델이라는 점도 특징인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스포츠 팬들의 방문이 일회성 관람에 그치지 않고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상품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 시청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부 청년들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오래된 노트텔을 찾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한경북도 소식통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들이 평소에는 당국이 허용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최신 미디어 재생기기인 MP7이나 MP8을 사용하고 집에서는 따로 숨겨둔 낡은 노트텔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시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신 기기에는 시청 흔적이 남을 수 있고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적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단속원들이 잘 사는 집에서 낡은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을 역이용해 일부러 오래된 제품을 구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수요가 줄었던 노트텔이 다시 인기를 끌면서 가격까지 오르고 있고 오래돼 보이는 제품일수록 오히려 더 찾는 분위기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외부 영상물 시청을 포기하기보다 적발을 피할 방법을 더욱 치밀하게 찾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7월 24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맑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북 내륙과 대구, 경북 중남부 내륙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남한의 수도권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24도, 파주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파주 29도.

19도, 인천 28도로 오르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전주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아침에 외출하실 때 우비와 우산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창 26도, 전주 25도, 남원 24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와 남원 33도, 고창 32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북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상주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대구와 구미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갈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25도, 구미와 상주 24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구미 34도, 상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신의주와 삭주, 구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평양과 양덕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4도, 자성 2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자성 모두 28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립니다. 개성과 신계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사리원 24도, 개성 신계 23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9도, 신계 28도, 사리원 27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 무산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고성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원산과 평강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 24도, 고성과 평강 22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강 27도, 원산과 고성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제주도의 바다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집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날씨가 흐리면서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턴 구름이 많아집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은혜 70년.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긍휼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오늘의 첫 찬송 국립합창단이었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라는 찬송은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함으로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얼굴을 구하니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당신께서 지금까지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당신의 종을 진노로 물리치지 마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내치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고 내 대적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며 내 목숨을 나의 적들에게 내주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독설을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선하신 여호와를 볼 것이라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시편 27편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의 고백과도 같이 긍휼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오늘도 힘과 용기를 내며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그 길로, 가장 완전한 그 길로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까지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찬양도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할게요.

0: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 감사함으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기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쌍둥이라고 그랬어요. 찬양은 성도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찬양대원이 되면은 면역세포가

0: 200배가 늘어나고 찬양한 직후에는 500배가 늘어난대요. 찬양하세요.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고 늘 찬양하는 믿음. 고귀한 믿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더욱더 찬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순종의 제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도 우리는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세 번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고통의 진화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소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위대한 인내를 터득하게 되고 힘겨운 인내를 하면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더욱 연단이 되어 높은 인격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쌓으면서도 계속 감사하면 불멸의 희망 갖는다고 믿음의 승지자가 되는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역경과 시련,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1: 인내의 연단을, 연단의 소망을, 그리고 그 소망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이 순간을 구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감사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릴 텐데요. 안산시립합창단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이어서 나의 부르심 그리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박진희씨입니다. 두 곡의 찬양 후에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찬송가 한 소절과 함께 그 은혜를 만나봅니다.

0: 저는 중국 땅에 살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오늘 찬송 노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부르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다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의 한 사람으로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우지가지할 데 없는 저희들을 다 내게로 오라 시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큰 은혜 아래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를 받는 자로 나누는 자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사는 한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샘물의 만목을 축이면서 세상에 참된 복과 소금으로 빛과 소금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전파자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빛으로 많은 세상 사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배우는 삶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나누면서 김서연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김서연 자매 선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해 볼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늘의 찬송가 1절과 4절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곳에 가득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김서연 자매 선곡인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사랑의 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서연 자매 고백과도 같이 그 간절한 소망과도 같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오늘도 북녘 땅 가운데 흘러들어가고 그곳에서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열매가 가득 맺힐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계속해서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서연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나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곡조를 입힌 찬양과 기도의 한 줄 한 줄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로 다시 뵙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 곁에 계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어 만지시며 동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선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 함께합니다.

0: 아들 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 2009년 북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 개혁을 단행하자 꽁꽁 숨겨두었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면서 그동안 속아서 노예처럼 살아온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먹먹해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꼼짝하지 말고 죽어라. 말씀을 읽던 중 에스겔 3장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중국의 시골 남자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 온갖 감사와 멸시와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집안을 건사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희생적으로 중국에 정착하고 있는 우리 탈북민 여성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평강공주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첫 사역으로 평강공주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첫걸음이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전도자 자격으로 파송하신다고 에스겔 40장 4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 40장 4절. 탈북의 그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과정들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이 나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생명싸개로 나를 감싸 안으시어 여기로 데리고 왔으며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평강공주 사역 기간 동안 치밀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살벌한 경계와 감시의 환경 속에서 우리 공주들을 지켜주시고 평강공주 교회를 활발하게 경영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찬송가도 마음껏 부를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눈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평강공주들을 보면서 주님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셨는데요.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과 북이 함께 주님께 영광의 찬송과 박수를 올려드릴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2: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고난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은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사랑의 주님께서 이 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나의 강한 자, 고집, 불순종, 죄 모습들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깨어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게 급급합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 원인 제공자가 자신인데도 남 탓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낮아진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마음이 겸손하고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의인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자네를 그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무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환난의 때, 절망의 때, 고통의 때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곤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극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모든 해악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은 잡초 인생입니다. 결국 뱀당해서 버림받게 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악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림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마음에 평생 원을 품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라. 내가 악인들을 멸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을 받고 멸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편 7절입니다. 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편 1편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되고 의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때로 악한 사람들이 무리해서 같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9절 10절을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곳을 자세히 살필 자라도 없으리로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는 영생 천국으로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고, 악인들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져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사도 있어 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무속인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므로다.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내게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저앉지 말고 약속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전해 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신 주님, 우리가 손을 들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했습니다. 절망의 때, 상처 입고 낙심했을 때에, 짓밟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몸이 아파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배신당한 경험을 했을 때에, 하나님 주님 한 번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오늘의 말씀과도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주신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을 붙들며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24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함경남도와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30에서 80mm의 제법 마른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북도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평안북도 지역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광주와 목포, 여수, 포항이 26도, 대구와 부산이 25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서울, 대전이 24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이 23도, 청진이 22도, 강계가 21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7도, 대구 35도, 광주 34도, 강릉과 대전, 부산, 목포가 32도, 여수와 제주가 31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춘천, 서울이 29도, 평양과 신의주, 해산이 27도, 함흥이 26도, 청진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에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내리는 빗속에서도 참 피난

처가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모든 상황 중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알람을 조정해 놓고 그 아름다운 소리에 기분 좋게 하루를 엽니다. 예배자의 이른 아침, 우리 주께서도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어서 오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멘.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24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시죠. 주께로 한 걸음씩.

0: 에서 30장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을 족속에게 한 뿔이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며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 30장 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의 이 구성은 크게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 심판의 신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여기 이제 25장에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제 29장부터 이제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33장부터 48장, 세 번째 단락입니다. 33장에서 48장은 이 회복의 소망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장면도 나오고, 새로운 이 새 성전이 세워지는, 회복이 되는 이 장면까지 다 나오죠. 자, 그 중에서 오늘 25장부터 32장까지 있는 열국의 심판 가운데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은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를 이제 그 시기로 따지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된 게 주전 586년입니다. 586년 이제 함락 후에 15년이 더 지난 571년이죠.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선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좀 있고 나서 이제 임한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이 쭉 올라가서 두루를 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두루를 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한 13년 정도를 두루를 함락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두루는요, 이제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있고, 본성, 위기 일대 왕이 피난을 해서 왕이 통치를 하는 이 본섬은 어디냐면, 거기서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는 이제 섬에 성을 크게 쌓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그 서해 바다에 가면 제부도라고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부도. 제부도는 바닷길이 열리는 섬으로 알려져 있죠. 그게 이제 물이 쭉 빠지면 거기에 이렇게 얇은 길이 열리면서 섬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죠. 근데 물이 다시 들어오면 싹 없어집니다. 두로 같은 경우도 이 안쪽에 이제 본섬이 있고 안에 이렇게다가 매적이 오면 이 왕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있으니까 이 공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함락시키려고 13년을 애를 썼다가 결국은 제대로 함락을 못 시키고 퇴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누가 이제 무찌르냐면,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때에 아주 파죽지세로 여기를 몰아붙이고 본섬, 원래 안쪽에 있는 섬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거기서 무너진 성의 잔해와 돌과 나무들을 전부 끌고 와가지고 그 섬까지 이어지는 길에 뚝방을 쌓죠. 그래서 거기를 말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이 길을 만들어서 거기를 습격을 해가지고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전 세계의 모든 지역을 정복을 했는데 이 두로만 13년을 그렇게 애를 썼지만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오늘 18절에 보면 수고해서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자, 머리털 빠질 때까지 싸웠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무지러졌다. 자, 그래서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될 때,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머리가 무지러졌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도 공격을 하다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무지러진 거예요. 자, 우리 새로운 생소한 표현을 하나 배웠습니다. 머리가 무지러진다. 머리가 무지러진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는 건 어깨에 짐을 지고, 예를 들면 공성태로 공격을 한다. 이럴 때 어깨가 탁 이게 살갗이 벗겨져 가지고 헤어지고 닳았다 할때 어깨가 벗어졌다 그럽니다.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 모든 군대가 애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와 군대가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두로를 결코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죠. 정말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되기를 바라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은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좀만 하면 된다. 너 거의 다 왔다. 하려고 하는데 안 돼. 희한하게 안 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정말 지치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이 성경에 따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로를 허락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왕이 자기의 힘과 여태까지 온 세상을 제패했기 때문에 못할 게 없다. 그리고 막 파죽지세로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노력은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좀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좀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 하면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고 물건을 노략하고 빼앗아갈 것이다.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아직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물론 이전에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때를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신 내가 애굽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러시죠. 애굽은 그동안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노를 진노를 자초하며 악을 자행했던 그 악이 하나님의 보좌에 꽉 쌓일 정도까지 심판을 자초하는 때까지 왔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을 두로 대신 하나님의 수고하고 애씀의 보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뭐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지만 애를 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꼭 그가 원하는 모양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도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허락해 주셔야.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보상으로 허락해 주시죠. 20절에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자 바벨론이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열방 가운데 이루는 것으로 이제 쓰임받는 것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사야 10장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쓰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앗수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진노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도 하나님이 때로는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 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 보상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할 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할 것이다. 자, 그날에 이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바벨론에게 넘기실 때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 뿔은 뭐냐?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뿔을 솟아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들에게 새로운 한 소망을 도단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장차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예고를 합니다. 또 나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겠다. 여러분 에스겔 24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동안 입 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동안 이들에게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애굽을 바벨론에게 넘겨 주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건 뭐냐? 장차 이스라엘에게 한
구원의 뿔,

도단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말하는데 잠잠하지 않고 소망을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 30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상 이 애굽은 바벨론이 애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넘겨주신다고 말씀했죠. 자, 1절에 이제 애굽에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자, 슬프다라는 말 이 말은 이제 애가를 의미합니다. 이제 애굽을 향한 본격적인 슬픔의 노래가 시작이 되는 거죠. 3절에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자,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구름이 꽉 끼어서 맑지 않은 날. 그러면서 4절에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여기 보면 구스의 근심이 있고 또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고 또 5절에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함께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자, 여기 나오는 구스, 붓, 룻, 뭐 붓은 리비아, 룻은 이제 리디아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주변에 애굽 주변에 있던 다 애굽이 전쟁을 크게 특별히 국제 전쟁을 할 때 함께 대동해서 나갔던 일종의 국제 전쟁 네트워크들입니다. 이 동맹국들이 모두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6절에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지고 옆에서 함께했던 동맹국들 다 무너지고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지고 밑돌에서부터 수엔에까지 자 이거는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정도의 이제 애굽 전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가운데 칼이 엎드러질 것이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하고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들도 사막이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애굽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표현 중에 6절에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으신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이 권세가 있으면 사람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교만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중심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자, 그때 8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불을 일으키고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비로소 뭘 합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애굽이 섬겼던 태양신 또 헤케트신, 개구리신, 모든 다른 신들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살아계시고 애굽의 신은 우리를 더 이상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진정 참되신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각 나라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 인생이 잘 되게 하실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잘 나갈 때 우리가 교만해서 내 뜻대로 이걸 하리라 할 때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의 집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집념이 있어서요. 반드시 하리라 그러면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해도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것들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노력과 힘으로 애를 써도 안 됐던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0: 새로운 전환 또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과 그의 동맹국들을 심판하는 막대기로 사용되니 거침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급변하는 근동 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예언과 외침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 심판의 칼은 물론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갈대지팡이 애굽을 의지한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어요. 오늘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혹 있다면 그것이 혹시 나를 일깨우시려는 주님의 목소리는 아닌지 오늘도 경성하여 하나님의 마음 앞에 앉아 겸손히 주님의 생각을 여쭈어야 하겠습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 드립니다.

모든 민족의 생사화복과 그 운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나의 주권을 오늘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7월 24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오늘 레옹은 해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은 마음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척 웃기도 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갑니다. 상처를 받은 날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네고 무너진 마음을 아는 채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표정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 모습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보다 먼저 그 말이 시작된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입의 말만이 아니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열납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입술을 다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은 마음의 통역자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마음에서 따뜻한 말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반대로 두려움은 날카로운 말을 만들고 분노는 비단을 만들고 불안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는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고 작은 어려움도 크게 염려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상대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칭찬에는 인색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수고를 자주 말합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설명하고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을 그대로 말 속에 담아냅니다. 이러한 말은 단순한 언어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말을 통해 우리 마음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을 먼저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조심하면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제된 언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술만 억누른다라고 해서 마음까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샘물이 맑아야 흐르는 물도 맑듯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말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행동보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책감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상처로 굳어진 심령을 만지십니다.

0: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비교와 경쟁 속에 지쳐있던 영혼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입술도 달라집니다.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고 비난 안 하던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말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상처를 주던 입술이 이제는 상처를 사면은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했던 말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혹시 불안과 두려움이 말이 되었고 섭섭한 표정이 말이 되었고 교만이 침묵 속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정죄하기 위해 마음을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입술에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제 마음의 묵상이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이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영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힘과 능력을 얻어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말씀 통해 힘차게 시작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랴디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랴여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랴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 없는 시간 사용, 준비가 부족할 때, 또 장시간에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또 이따가 하자, 내일 하자고 미루는 버릇이라든가, 또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 정리정돈을 안 한다든가, 아무튼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낭비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나의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일 거예요. 일이 많은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순서를 잘 정해서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하는데 하루를 적당히 잘라서 잘 쓰면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적절한 시간 사용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 게으른 사람들을 질책하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게으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게으름의 요소들을 털어버리시고 부지런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CTS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국에 많이 알려진 목회자는 아니지만 영국의 조지 파커 목사님은 동시대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에 비견되는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스펄전과 파커를 놓고 비교하며 라이벌 구도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두 사람은 편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성공을 기뻐하며 서로의 사역을 응원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평생에 걸쳐 만들어갔습니다. 스펄전은 자신의 50번째 생일 때 파커를 불러 축사를 부탁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파커는 자신이 겸손함으로 스펄전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기도 때문이라고 비결을 밝히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커는 성도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한 개인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속한 공동체와 속한 나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혈색부터 다릅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며 주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때를 변화시킬 기도의 사람으로 바로 내가 우리가 세워지도록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가 유일한 해답이며 기도가 유일한 능력임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서로의 성공을 기뻐하며 서로의 사역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시대는 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일 때에 일어났습니다. 구약시대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일 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모인 무리의 숫자가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흩어지지 않고 이처럼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예수님과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장소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그런 추억이 있는 그 다락방에 모인 것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처럼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말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처럼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제자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처럼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였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중심에는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에는 바로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사도들을 비롯하여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에게 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도들이잖아요. 3년 동안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행하시는 그 사역을 직접 바로 일렬 직관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그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말씀과 또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든 사역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아 맞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떠올려야 되는데 생각했어야만 했는데 안타깝게도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예,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기적의 사역들을 다 보았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요 뭐 동일하게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중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만큼 강조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는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고난받으셨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당신이 메시아다. 바로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바로 이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바로 자신이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또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재림하실 때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오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과 부활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약속도 하셨고 그리고 사명도 맡기셨고 그리고 중요한 명령도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바로 첫째는 아주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예, 네. 뒤에 두 글자를 떼버리면 욕이 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임마누엘의 약속. 도대체 가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지금 그들 곁을 떠나시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비록 지금 그들 곁을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즉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모든 날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lways. 우리가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연결이 되는데, 즉 세상 끝날까지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세상 끝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바로 그날이 세상 끝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날, 바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육체로는 그들 곁을 떠나지만 이제는 영어로 바로 그들과 더 친밀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주의 성령께서요, 제자들에게 임한 약속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누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슬플 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다가오셔서 나를요 도와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시니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리고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선포되는 그 말씀을요 들을 때에

따라 알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약속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바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의 증인의 사명. 예, 바로 그들이 증인이잖아요. 그들이 3년 동안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복음을 직접 보았던 그들. 그들이 뭡니까? 증인이 된다. 그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다 같이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것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듣고 그들 또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께서요. 딱 단서를 붙였습니다. 단서를 붙였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난 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난 뒤. 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금 이대로의 너희들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의 지식이나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난 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예, 이 권능이 뭐냐? 그들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그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은요. 성령이 임하여야만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도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지금도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바로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쳐다보느냐?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나는 그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영역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착각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전달자가 되어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나가기 전에 뭘 합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그 복음과 함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해서 내가 우리 교회로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까이에 있는 그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가 아니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내 이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나의 지적인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것처럼 복음의 증인의 역할이 바로 이처럼 사람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의 역사는요, 나의 지혜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 위에 바로 그들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것 또한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예.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왜 예수님만 가십니까? 나도 따라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약속과 그리고 사명 그리고 명령까지 받은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이제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의 사도들이라면 그들은요, 벌써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은 흩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바로 다락방으로 그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믿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벌써 그들이 변화된 증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의 믿음은요,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얼굴 표정으로,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내 나의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요,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벌써 예수님 가셨네, 빠이빠이 하셨네, 그럼요, 벌써 각자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면 주님께서 하신 약속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역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흩어지지 않고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곳에 모여서, 그것도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그때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요, 눈에 확 띄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밑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14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던요. 근데 13절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다 있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였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후 문맥으로 볼 때에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이 사신 명령과 약속을요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한 마음으로 행동했다. 바로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움직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요, 11명의 사도가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각자 다르게 행동하였다라면 그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른 제자들 역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대로 지금 지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이러한 행동은요, 1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이 11명의 사도들의 영향이 바로 제자들 전체에, 이 100명이 넘는 제자들 전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만큼 크고 또한 중요했기 때문에 누가는요, 이처럼 11명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저를 비롯해서 담임 목사 박건주, 장로 누구누구, 안수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다 이렇게 기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리더의 역량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리더십, 즉 영향력인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 여수심계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이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여수심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여수심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 그리고 부목사,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그 모든 리더들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요,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들이 먼저 모였어, 먼저 모범을 보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범을 보일 때에 모든 성도들 역시 이처럼 기도의 자리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처럼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그래서 이 7월 한 달 동안 111 기도를 제가 계속 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주일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정말 중요한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7월을 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 여수시민교회가 111 기도를 시작했구나. 저렇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위해서, 교사 혹은 아이들 위해서 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에 빠지지 않고 1분씩 저렇게 기도, 1분이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을 주목하였고 불과 열흘 못 되어서 그들에게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눈을 들어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이 7월 한 달 동안 한 마음으로 111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번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한 번 더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는 구경꾼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그랬다면 더 이상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일로 여기고 예, 나의 일로 여기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우리 두 사람이 하루에 1분씩 한 사람의 교사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지켜보시고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또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초등부에 가서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 교사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이처럼 놀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변화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마음으로,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고 또한 그들의 관심이 스마트폰에서 이미 중독 현상이 나타난 것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이 이성, 학업, 진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맡기고 부모님처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아,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들어주신 것처럼 나의 기도로 들어주시겠구나. 믿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순종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를 중심으로 한 120명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처럼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번 7월 한 달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의 111 기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꼭 하루에 1분씩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1분씩 하는 이 111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사가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아멘 하는 그런 역사 또 삶에서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교사들 평가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피드백을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어땠다? 무엇이 좋았다? 나에게는 어떤 것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피드백을 할 때에 이런 이것이 달라졌다고 선생님 나는 이것이 달라졌어요. 나의 습관이 이런 습관이 변화가 되었어요.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또한 기도 응답의 역사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11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여수심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2-3844번, 지역번호 061-642-3844 여수시민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오니, 나라 민족을 위해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떠난 이 어리석은 백성에게 주의 긍휼을 나타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땅의 비극을 기억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오며 갈라진 이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한 번이라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본 적이 있나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먼저 머리를 스치던가요? 창피함이 먼저 뇌리를 스치는 사람은 생각의 깊이가 얕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부주의로 일어난 실수든 다른데 한눈을 팔다 일어난 실수든 그것은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뚜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죠? 툴툴 털고 다시 출발하는 사람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죠.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들이 존재한다. 혹시 돌뿌리에 넘어져 무릎이 다치셨더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자주 넘어지고 일어서는 연습이 필요하죠. 왜냐고요? 그것에선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확실한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하루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루, 넘어짐과 일어섬으로 이루어진 날. 맞습니까, 여러분? 넘어짐과 일어섬이 공존하는 시간, 바로 하루의 시간. 오늘 복된 수요일 아침, 이런 인생의 확실한 지혜를 배운 사람은 하루하루 더욱

견고해져 갑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많이 넘어진 사람이 더 쉽게 일어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확실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에 그는 오뚜기처럼 오늘도 일어섭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복된 아침 주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민입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지느니라.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확실한 지혜를 얻어갑니다. 주님 주신 지혜, 우리가 혹시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넘어짐과 일어섬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야성을 갖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내공이 쌓입니다. 맞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극동방송 가족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넘어진 사람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비결.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엎드러지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또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 있어요. 잠시 후에 찬양 같이 합니다.

아멘.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오늘 복된 아침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희로운 찬양들 여러분께 더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프닝은요, 제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좀 광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프닝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려놨습니다. 예, 저도 수기를 적었습니다. 제 내용도 올려놨고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7월 24일 금요일 오늘까지가 바로 공모전 마감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의 70년, 그 속에서 정말 켜켜이 쌓인 우리 여러분의 은혜의 간증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이 A4 용지 2매 정도로 적어주셔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메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벤트 골뱅이 febs.net 이메일로 보내시던지, 근데 우편은 아마 오늘 보내면 이제 안될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오늘까지가 마감이다. 그래서 이번에 특전이 있죠. 창사 70주년 기념 선물도 여러분께 선물도 드리고요. 또 수상작들은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고, 또 최신 휴대폰, 태블릿 PC와 같은 특별 선물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 수기 이메일 빨리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수기라고 문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좋은 아침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 오늘까지 마감을 합니다. 나도 얼른 이메일로 A4용지 2매 정도 해서 정말 자유로운 형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또 극동방송 들으면서 있었던 그 은혜의 간증들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숙이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오늘까지 꼭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 안내 링크가 나갈 예정이고요. 또 오늘 오프닝에는 제가 저의 숙의를 한번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시라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복된 금요일 아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여수 예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들었던 동료가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웃이 이사를 가기도 하고, 가족도 친구도 또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위로하죠. 금방 또 좋은 분이 오실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리는 채워지고 새로운 만남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능력의 빈자리보다 관계의 빈자리가 더 큽니다. 참 마음에 오래 남는 말이더라고요. 능력은 비슷한 사람이 채울 수 있지만 함께 웃고 울며 마음을 나누었던 관계는 누구도 똑같이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 일을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할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안부를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선물 같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송정미의 서로 사랑하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쁜 하루를 지내다 보면요. 같은 집에 살아도 제대로 눈 마주칠 시간도 없고 회사에서는 늘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같이 있는 동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료들과 또 뭐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떠나고 나서야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보면요, 관계 속에서 또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냥 일만 처리하고 막 떠나신 분이 아니고요. 기적 딱 행하고 다음 장소로 급히 이동하신 분도 아니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때로는 쉬기도 하시고 또 실수하는 제자들을 기다려주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우시고 직접 찾아가 고쳐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셨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은 어쩌면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내주신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또 우리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늘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또 잘 지내냐는 안부 한마디 먼저 건네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말 속에 또 누군가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4395번님이요. 힘찬 라디오 들은 지 벌써 몇 달이 됐대요. 네.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매일 같은 시간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가족처럼 정이 들었어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파로 이어주신 것도 참 귀한 선물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귀한 선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귀한 선물이죠. 네, 고맙습니다. 아들이 군입대를 했어요. 1849번님 얼마 전에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아들 빈자리도 보이고 우리 아들이 고생하진 않을까 걱정되면서 우리 아들이 참 큰 선물이라는 걸 새삼 또 느끼고 있다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기도합니다. 네, 빈자리가 그냥 뭐 동료나 이웃들의 빈자리보다 아들 군대 보낸 그 빈자리가 더 클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아들 모쪼록 건강하게 잘 군복무 마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곧 익숙해지지 않으실까. 네. 그래요. 9154번님이요. 회사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한 팀장님이 이번 주에 다른 부서로 가십니다. 처음에는 잔소리만 많은 분인 줄 알았는데 막상 떠나가신다니까 또 마음이 허전하네요. 관계의 빈자리가 더 크다는 말이 와닿으시죠? 그래요.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하죠. 다 들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그랬더라도 또 사람이 떠난다고 하면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있을 때 잘해야 되고 평소에 주변 분들에게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1 딸이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4711번님 나는 갈 길 모르니 신청합니다. 방학 맞은 딸아이와 함께 듣고 싶대요. 아, 여름 수련회 갈지 말지를 두고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에 한 분은 그냥 자녀분을 수련회에 그냥 등록시켰다. 하나님이 하셔라. 이렇게 사연 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러게요. 요새 자녀들이랑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의 의견도 존중하다 보니까 이게 수련회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또 내 말로 안 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같이 갈 수 있기를 좀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정말 이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 때 또 특별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도록 가면 좋겠네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3663번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신청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5123번님도요 생각해보니까 지난날 부어주신 주님의 축복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피디님 반가워요. 극동방송 애청자가 됐어요 라고 주셨네요. 네,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며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힘찬 라디오 사연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회사 마지막 출근이다라고 보내주신 가족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는 누군가는 떠나고 또 누군가는 새롭게 찾아오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새로운 만남은 설레지만 또 정들었던 사람과 헤어지는 일은 언제나 조금 아쉽고 허전하기도 하죠. 오늘 마지막 출근을 하신 힘찬 가족께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능력의 빈자리보다 관계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허전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좋은 사람들로 다시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자리에서도 따뜻한 만남과 기쁨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관계들 감사함으로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찬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내 작은 노래로 영구와를 찬양하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새 생명 시내가에 새 생명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적 프로테스탄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개신교도들을 갖다 영어로 표현할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적 프로테스탄트인데요. 프로테스탄트. 처음에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캐톨릭에 대해서 오히려 캐톨릭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의 모든 교도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침례교가 대표적이고요. 또 오순절, 펜테코스터, 소위 말하는 이 순복음 계열, 한국에서 다 개신교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장로교, 성결교, 그 다음에 뭐 감리교 다 여기에 있습니다. 구세군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단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에 문체부라고 하죠.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표현했는데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로교단만 25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 다 어쨌든 다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침례교회 섹타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노나이트, 메노나이트. 캐나다의 골프 키친 워틀루 같은 곳에 가면 한 도시 자체가 거의 이 메노나이트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 매넌 시몬스가 시작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뿌리는 침례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아미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년 전 미국 워싱턴에 초등학교에 총기를 든 사람이 들어와서 어린아이들 5명을 동시에 다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 죽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들, 피살당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두 아미시였습니다. 채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사고 발생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저 사람 용서해 주라, 경찰의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다 용서해 주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아미시. 이 아미시는 17세기 말 스위스의 메노나이트 소속이었던 제이콥 암만이 메노나이트조차 세속화되는 것을 더 성경적으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전기, 문명의 이기들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오직 소, 말만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가보면 아주 굉장히 그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외부에 있는 경찰조차도 이 아미시 마을 안에서 무슨 도둑 사건이 나타나면 외부에 침입이지 그 안에서는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없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역시 침례교 출신들입니다. 후트라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6세기 오스트리아의 모라비아 지역의 종교개혁자 제이콥 후트가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도 본래는 침례교도였습니다. 경건에 많이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침례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브레드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브레드린. 우리 교회 내에 지금 브레드린 출신들이 꽤 여러분 계십니다. 다 신실하지만 브레드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 처음 미국 가셨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 파월 씨가 한국 전에 왔다가 김장환 목사님, 소년 김장환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이후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 요셉 목사, 요한 거기 다 공부시키고, 예전에 우리 교회가 사용했던 기독회관의 빌딩 옆에 거기가 예거 기념관이 있었는데 그 월드 예거 장로님이 바로 이 브레드린 출신입니다. 역시 침례교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는 것은 무슨 교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칭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뜻하는 용어인 이 프로테스탄트는 타락과 부패에 젖어가는 캐톨릭에 대항해서 그들에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항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 항거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채로 통용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개신교를 일컫는 보편적인 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 역사적인 탄생의 의미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 그 말은 원래 진실을 옹호하고 엄숙하게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실, 진리를 지켜내고 그걸 옹호하고 엄숙하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원적 의미, 공적으로 진실을 증언하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두 개의 단어, 프로라는 말,

어디 어디 앞에 어디 앞이 대중 앞에 하나님 앞에 할 때 앞에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칼빈 말했던 코람 데오 라틴은 데오 코람이란 말이 어디 어디 앞이라야 데오 데오스 하나님 앞에 그 in front of God 영어로 말하면 그런 맛인데 하나님 앞에서 델피 신전 가운데 둥근 천정에 큰 눈을 그려놓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천정화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예. 프로라는 말이 어디 어디 앞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중 앞에 테스터 프로테스탄트 할 때 테스터라는 말은 저항하다 반대하다 항거하다 대어들다 이런 말입니다. 그 테스탄트 붙이면 반항자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앞에서 반항하다. 이 두 개의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증언하고 앞에서 선포하고 앞에서 선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대중 앞에. 여러 사람 앞에서. 이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것이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선서할 때 그 선서 그게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테스탄트 할 때 단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 신약성경, 구약성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할 때 그게 구약성경 할 때 구약, Old Testament, 언약, 약속 이런 그 테스타멘트라가 바로 여기 말하는 테스탄트 할 때 테스트, 언약.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진실 진리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 테스타리였습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비난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정의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참이야,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쪽의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반대한다고 생각해서 붙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비진리의 사람들을 반대한 거 비난한 게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는데 이것이 진리야 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 주장하는 사람 이게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런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언제 쓰여졌는가? 16세기 150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배경의 설명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루터파로부터 생겨난 그 일인데 구교, 캐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반대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를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구교회에서 그렇게 불려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그리고 성경 설교의 제목을 성경적인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가장 성경적 의미에서의 프로테스탄트 아니 진리를 정말 수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리를 선포했던 그 장면 사실 이 장면이 프로테스탄트의 기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120명의 마가 다락방 공동체 그들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내용이 뭐였죠? 방언으로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장사한 이후 사흘 만에 부활시킨 일, 이 전체의 일련 과정 일을 큰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고 들으는 조롱하기도 하고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야 이런 조롱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이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번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세주이고 그분은 너희가 죽였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참 영생을 얻게 된다. 반응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숫자가 그날에 3천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거룩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 함께 공동생활하는 생활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줬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의 용도에 따라서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함께 관리하고 나누어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침례교로부터 나왔던 메노나이트, 후트라이트, 아미시, 브레드린이 거의 이러한 비슷한 공동체, 그 중에 가장 강한 공동체가 아미시였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우리가 이 초대교회, 바로 이러한 성령 체험한 후의 공동체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사가 있는데 날마다라는 말과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는 이 두 단어의 표현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하여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본문 말씀 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4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이 하루에 4번 기도합니다.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오후 3시 말고 또 저녁 6시에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사도였던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성전이 안에 있고 성벽을 건축할 때 성벽 안에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수문 앞 광장, 수문 앞 광장.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정오 때가 되기까지 그들이 막 통회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성경적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거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물문입니다. 수문입니다. 수문만 있는 게 아니죠. 마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문 들어보셨습니까? 양의 문입니다. 분문 들어보셨습니까? 똥푸는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도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문 앞으로 사람들이 미문으로 가장 많이 드나드니까 이 장애인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앉아있는 장애인을 보고 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애인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았을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으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베드로가 또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지난번 설교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그리고 그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보고 들은 말을 그렇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누구를 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미 잡았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튿날까지 가두어뒀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몇 명이요? 남자의 숫자만. 근데 아마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 남자의 숫자만. 그리고 노인까지 다 한다면, 여인들까지 다 한다면. 지난번 설교할 때 3천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5천명이, 남자만 5천명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기도했던 12명의 사도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만 나타낸 것만 합해도 8,120명, 아니 여자와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을 합한다면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을 해야했을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감옥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났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관리,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장로들, 신앙의 연장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 원래는 서기관이라는 말은 기록하는 자들, 성경을 베끼는 자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 박사들, 성경 교수들, 신학교 교수, 요 사이를 말하면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모두 교회의, 교계의 지도자들입니다. 계속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체포하여 심판했던, 심문했던 그때의 제사장이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의 아들이 요한입니다.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가 제사장직을 하고 그만두고 난 뒤 1년 동안 요한이 제사장, 대제사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야바, 그러니까 가야바의 처남이 요한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이 요한이고 사위가 가야바이니까 한 집안이 다 하는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다 해 잡수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당대에 또 제사장, 대제사장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삼권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7절 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심문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환자를,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살려주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가 비난하고 조롱했던, 너희가 반대했던 그분의 이름으로 계속 갑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 너희는 버렸지만 사실은 가장 요긴한, 없어서는 안 되는, 집을 세우는 일에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머리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계속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거 늘상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밖에.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가 없이하고 너희가 보잘것없이 생각, 내가 형편없이 생각, 너희가 버린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은 없어.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요한은요? 참 신기하긴 신기해요. 네. 요한도 어부예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개를 잡았을 때 베드로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 요한이 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부예요. 어부니까 별로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공부도 못했던 사람, 아니 배운 게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겼는데 이 사람이 이런 환자를, 이런 안전병이, 소위 말하는 장애인을 일으키고 이런 역사를 하니까, 그리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예전에 낚시하던 사람인데, 고기 잡던 사람인데, 뭐 어부였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더니만 사람이 달라졌네. 그 이야기입니다. 14절.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무슨 말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한 증거가, 증인이 그 옆에 있으니까. 계속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론을 이제 내보냈습니다. 잡아와서 하룻밤 감옥에 가두어서 변론하고 심의하고 다 심문한 뒤에, 뭐 잘못된 게 없으니까 내보내고 난 뒤에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힐 만큼 다 알았던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도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 이거 너무 너무 확실하잖아. 그 다음 말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전도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오늘날 말로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19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 베드로가, 이 일이 있기 전 얼마 전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불 옆에서, 무슨 모닥불 옆에서 계집아이가 나와서 베드로 보고, 너도 그 한 패지, 너도 한 당이지, 너도 예수하고 함께 있었지, 세 번 모른다고 나중에 뭐요? 저주하며. 근데 그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한갓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앞에서? 공회 앞에서. 3권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당대의 가장 높은 거리에 있는 대제사장 가문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집중적인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누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죠?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는 사건이 뭐야?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이,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할 때,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건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나머지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세속적인 그 어떤 권위는 다 상대적인 권위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상대적인 권위가 충돌하면 무조건 상대적인 권위를 포기하고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대적인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알지 못할 때에는 계집아이 앞에서도, 다른 말로 말합니다,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힘 앞에서도, 조금만 위협만 당해도, 조금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얼른 바뀝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근데 성령이 담대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 어떤 권위 앞에도, 어떤 권세 앞에도, 어떤 지위와 명성 앞에도, 어떤

0: 모든 유혹 앞에서도 그것과 단호히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프로테스탄트라. 여러분, 이 권위가 절대적인 권리, 권위, 상대적인 권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 말고도 생내적으로 권위가 있어요. 부모님 나를 낳았어요. 난 부모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들은. 그래서 자녀, 부모님이라고 하는 권위는 많이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을 낳음으로.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생내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회, 조직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조직사회 내에 직장에서 모든 권력 속에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런 높은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말하고요? 순종하라. 물론 그 권세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 권세는 인정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성경이 본래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권위가 있어도 어떤 권력, 지위, 명성, 재정적인 능력,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능력, 공권력, 교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선생님들의 권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거부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때로 부모님이 나한테 명령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허락지 아니하는 것을 지시할 때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하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생내적인 부모라고 하는 권위. 그들이 어떻게, 심지어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절대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뒤에 가면 12장에 가면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또 교회가 기도해서 추록하여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와 악의를 무시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듯 마치 사자가 용기를 갖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두 모인 자리 앞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에 대해서 그들을 반대하라가 아니고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를 부르짖고 선언하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 새 생명 신의 지금까지 수원 종황 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 종황 침례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4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극동방송 직원들은요, 극동방송의 최고의 경쟁력은 바로 매일 아침 전 직원이 모든 일과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술과 담배로 주님 모르고 살던 자신을 이렇게 한 교회 장로로 기업의 대표로 세우시고 또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된 건 바로 사랑하는 아내의 정말 10년이 넘는 철야기도 새벽기도 때문이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안 변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네, 맞아요. 사람은 안 변하는 게 맞고요.